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을 꼽으라면 6.25 전쟁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침입과 또 일본의 침공이 있었지만 특별히 동족 상장이라는 면에서도 가장 잔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국토와 희생된 생명의 숫자로 봐도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처참했던 전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지에서 벌어집니다. 고지를 차지하여 일대를 다 지킬 수 있다거나 또는 군대나 또 물자가 이동하는 가장 전략적인 길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고지가 있게 마련이고 힐, 그 고지를 차지하는 전쟁이 전투가 가장 치열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춘천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들은 대부분 고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3년에 걸친 지리한 휴전협상 가운데 한치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질 때도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 곳곳에 있는 고지전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는 전투들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것이 연합군 즉 소유가 되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중공군에게 뺏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요?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고지 전투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나 또 이란에서 발호한 세력이 중동에 제국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고지를 점령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고지의 하이웨이를 막을 수 있는 요지였으며 그곳을 막고 있으면 그러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통상이라든가 또 군대를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은 아주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의 핵심이었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맞붙기 시작할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가장 큰 세력의 충돌은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또 나가서 그 시온산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 핵심으로 다윗 궁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온산이 시온산이 된 이유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것이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시온산의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시온산이 그저 이름 없는 전략적인 그저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죠? 모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봉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삭이 드려졌던 그 정상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대교회나 이슬람교회에서도 물론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회에서는 한두 가지 교훈에서 그치지만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함량이 높은 본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ighly potent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처자와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혈족까지도 포기할 만큼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우리 성가대의 이름이 모리아 성가대인데요. 그 모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숫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나중에 갈보리산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다음 달 월급도 준비해 주시고 갑자기 내 인생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준다. 그것도 말 돼요. 그것도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죄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준비할 수 없고 내가 마련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준비 안 해주시나요?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한테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내가 일러준 한산 그 봉우리에 가서 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너무도 달라서 이방신들에게 줄곧 행해졌던 인신제사 같은 거는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주는 조언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주는 교훈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 명령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은 사흘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백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옆에서 넉넉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대견하고 장해 보이는 이 든든한 아들을 옆에 거느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그 사흘 동안 마지막 사흘인데 이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부자지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사흘 동안 그 고민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돼. 갈등 안 할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는 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가 망가지는 거였어요.
사흘을 걸쳤어.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명령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어김이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잃어야 돼. 내가 하나를 잃어버려야 반드시 하나를 얻을 수 있어. 그럴 때 사흘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선택하기 전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반드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해답?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둘 다 선택하려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뭘 예비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선택지 하나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3의 길을 열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의 한 정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터를 미리 잡아 놓으시고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시온산을 점령하여 그 성전의 터를 확보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독점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독대하는 독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시온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얻은 왕들마다 제국들마다 그것을 점령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그 터를 점령하게만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모든 군대를 다 점령해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자격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삭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친전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앞에서 순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을 친히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여겨서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때 나를 대면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진노하사 나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시고 나를 찾아와 즐거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친자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자식으로 부름받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허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진멸됩니다.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진멸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희생하고 너를 진멸하겠다는 그 원칙을 내가 희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법. 누군가가 대신 죽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게. 그게 이삭에게 벌어진 일이.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세우십니다. 시험한 거 패스했어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내 아들은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비의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가 번제로 드려줘야 될 그 장작을 어깨에 지우고 산비탈을 오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삭을 붙들어 매서 칼을 내려 치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작과 같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려. 그 자리가 성전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언덕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순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높이 천장까지 닿아있던 장막이 카테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갈보리 산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죽음의 증거인 보혈 피를 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지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인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카텐 구석을 제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이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야 돼.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대속의 죽음의 증거를 거기에 부으셨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사가 드려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꿈꾸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는 모리아 산상에 성전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의 왕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곳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시온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성전이야.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놓였습니까? 시온산 정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얘기는요.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시오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지성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지파를 평정하고 모든 외적을 쫓아내며 다윗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산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그 시온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온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에 자기의 궁전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설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성으로부터 한 20마일 떨어져 있는 30마일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의 들판에서 양치고 소 먹이고 살고 있는 염소 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다윗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다 몰아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시민권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중동지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가 국경이 다 그려져 있지만은요, 사람들 다 국경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제대로 세웠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는요, 머릿수 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담당 관리들이 다 흩어지죠. 그럼 곳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장성들, 장성한 남자들은 다 나오시오. 왜요?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인구조사 누가 하래요? 이 땅의 통치자인 다윗 왕이 나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명령의 목적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셉니다.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숫자를 세는 순간 나는 다윗 왕국의 공식적인 백성이 됩니다. 공식적인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 군대로 징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내 머리를 나라에서 카운트했다, 셌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왕의 소유입니다. Subject, loyal subject.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적에 아합 장군이 그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온역이 못된 전염병이 돌게 될 겁니다.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반항했던 아합 장군이, 장군이 자기 베냐민 집안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충성했던 장군이요. 마지막에 반기를 들어버려요. 이 인구조사. 그렇게 심각해요, 인구조사가. 요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 되면 미군은 아예 작정하고 명령 불복종한다, 뭐 그런 소리까지 험한 소리 나오는데요. 명령 불복종했어요.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장군을 시켜서 옆에서 왕이여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왕이 하는 바람에 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급성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급성인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급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잠복기가 몇 시간 만에 발병이 돼서 사흘 만에 7명이 죽으려면 뭐 에볼라 뭐 이런 겁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궁전을 지은 그 언덕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다. 그 신의 산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에 가면 거기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 마당이 있다.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라. 그 자리가 이삭을 번제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맡았던 심판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번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꼽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와 비교돼서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진노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실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네가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돼. 다윗도요,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죠. 모세도 필요했어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네이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진노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가? 너는 사람을 계수할 때 장성한 남자들을 쭉 세워놓고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셀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반세겔의 성전 세를 받아라. 1인당 반세겔씩. 이것은 그들의 속전이니라. 속전. Redemption. 대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속전을 받고 인구조사한 것은 허용해 주시고 속전을 요구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은 진도하셨는가? 속전 때문이에요. 속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 이들은 내 백성이지 네 백성이 아니야. 너희 백성들이여 착각하지 마.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 걸 알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인물 밑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듯 다윗에게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십시오. 다윗 왕이여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어요.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시온산이, 이동식 성전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강력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건 사회적인 지도자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인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착각하지 말라. 그럴 때 강력해지고 세력이 확보되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세상이 우리를 겁냅니다. 그렇게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며 세상의 세력을 이기어 하나님의 세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속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힘에 우리가 감격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을 모은 지도자들이 더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아바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실 겁니다. 그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벌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 함께 모일 때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맞아, 우리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럴 때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목적을 끌어나갈 때에도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시온산 정상이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건 어디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건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여 반가이 맞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가는 것을 길목을 막으라고, 이 세상에서 커지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막아서라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를 시온산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온산임을 믿고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나 괜찮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세우려고 하죠. 다시 말해 도덕은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0: 대구 은석교회담임 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8번째 강해 믿음과 온유를

0: 전해주십니다.
1: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온유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유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유도 도덕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온유를 자꾸 도덕적 시각에서 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온유에 대한 이해도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온유 그러면은 그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이것을 성격 좋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세상의 시각에서 말하는 온유고 성경에서 말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이 세상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그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구수는 지금으로 하면은 에티오피아 그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취한 구수 여인은 이제 흑인 여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때는 그 모세의 원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죽고 난 뒤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제 구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2절 보면은 그들 비방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이 못마땅해서 비방을 한 것이라면은 왜 당신이 구수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을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너하고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일단 구수 여인을 취하는 문제를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미리암은 모세 누나죠.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란 말입니다. 형제 관계를 두고 생각을 해도 모세보다 더 미리암과 아론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이스라엘 문제나 또 결혼 문제도 자기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과 전혀 그런 얘기를 의논하지 않고 흑인 여자들 위해 취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무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모세 혼자 모든 걸 독단적으로 행한다, 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 여인을 취한 걸 두고 그걸 구실 삼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단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두고 지면의 모든 사람의 온유보다 모세가 더하다. 굉장히 의미가 확대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수 여인을 취했다. 이 문제 하나가 모세의 온유로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쨌든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온유는 모세 성격이 온화하다거나 부드럽다거나 그런 취지의 사실 말씀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가지고 성격이 온화해서 부드러워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온유는 뭔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모세 위치가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 위치인데 그런 위치에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수 여인은 이방 여인도 하지만 흑인이에요. 흑인은 그 당시에 종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이 있을 것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걸 다 예상했으면서도 모세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보면은 구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를 않아요. 모세가 모든 비방을 다 무릅쓰고 아내로 삼을 만큼 뭐 구수 여인이 예뻤다든가 흑인이지만은 뭐 대단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결혼 문제로 비방을 한 것은 결국은 그 모세의 결혼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온유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찾아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좀 더 돈독히 하려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지금 처한 위치에 상응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는 선지자인데 왜 네 혼자 처리하냐 이런 이제 시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어떻게 다른가를 6절에서 말씀을 해요. 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미리암 문둥병 걸리고 미리암을 본 아론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가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온유는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일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건 모세 위치에서 얘기한 대로 지도자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도자인데 그 생각이 있었다면 그 구수 여인을 안으로 취하지를 못하죠. 비방을 받으면서 체면 구길 거니까 취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지도자야.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에요. 모세 그런 모습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바논과 대비되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아론과 미리암은 나도 선지자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인데, 말씀하는 선지자인데 왜 우리한테 전혀 응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느냐. 평소에 모세에게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수여인을 취한 일을 빌미삼아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도 우리도 선지자로 대우해달라. 자기 위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걸맞게 나에게 대우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다. 자기 위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교회도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대접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러한 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접 안에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접 안 하는가? 그러다가 뭔가 트집잘만 일이 있으면은 불만 담아가지고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기 쉬운 것이죠. 이런 게 일단 누구 특정인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에게 모든 사람 그런 속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있는 곳이면은 어김없이 드러난 속성이고 그것이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걸맞은 대접받고 싶어하는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는 이런 게 모세에게는 없었고 그것이 구수인을 취한 것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그런 온유를 이제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통해서 온유한 것과 온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 성적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라겠습니다. 체면, 자존심 이런 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은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나 괜찮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세우려고 하죠. 다시 말해 도덕은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덕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못 돼요. 도덕적인 착한 일을 아무리 쌓고 또 쌓으면 한다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목사로서 좋은 성부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답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도덕의 한계예요. 그래서 도덕으로는 성경이 말한 온유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요, 딱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합니다. 도덕은 절대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자. 그게 도덕 아닙니까?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사실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도덕적으로 살자. 그렇게만 살아가도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천국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게 천국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의의 나라가 아니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의의 나라 된 게 아니에요. 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덕을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도덕을 초월해서 도덕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도덕 위에 있는 세계. 도덕을 초월한 세계죠.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말한다면은 도덕을 초월한 믿음을 결국 도덕의 수준으로 내려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신자는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자꾸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행동을 따라서 구원 받을 만하고 받지 못할 만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의로 되어진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 의해 판단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걸 무조건 덮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결국 나를 볼 때 구원받지 못할 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즐기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다.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충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게. 이미 충만이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상태. 그게 내가 잘해서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속에 있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도덕과는 절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선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선한 것으로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격상시키려고 하죠.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근데 신자는 나를 격상시키려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신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신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자는 이미 구원된 것 안에서 격상시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을 가지고 신자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이제 어떻다고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모세가 누구와 결혼한 지 간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 결혼하겠다는데 시부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볼 때는 다릅니다. 일단 구스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것도 흑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볼 때에는 아니 지도자가 왜 저런 여 결혼해?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했는데 총각이어서 창녀와 결혼한다 목사인 제가 그게 비방거리가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런 여 결혼해? 저도 내가 목사인데 저런 여자가 결혼하면 내가 이런 욕을 받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런 모든 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자기 체면이 상하든지 간에 사람이 욕을 먹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는 어떤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자기를 채워야 되는 이미 그런 그것이 없는 모든 게 충족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체면 차리고 자신 세우고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자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체면을 상하든 비방을 받든지 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지 아니한다. 난 이미 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비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모세 온유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충만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내 영광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 뭐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죽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몰골이거든요. 사람에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당한다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신 예수님에게는 말도 못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세상에서 체면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지키고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는 것도 그게 예수님의 온유죠. 모든 게 충족된 상태에서 나와지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체면 지키려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 나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죄구나. 그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어떤 영광된 길로 데려가시기보다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는 길로 끌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날 부끄럽게 합니까? 불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불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땅한 게 나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온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으로 가능한 온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온유를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온유는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둠이다 그걸 알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안다는 게 우리에게 말, 지식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 그 알미 나를 파헤쳐요. 파헤치면서 내가 어둠이구나.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네 어둠이야. 너 왜 그따구밖에 못하나?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둠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경우도 그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런 여인을 안으로 맞이했느냐? 이게 하나의 구시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구수여인을 그런 시가 본 것이죠. 아주 천하지 천한 그런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를 못했단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어둡니다. 그걸 하나님 만남으로 알게 되었다면 구수 여인을 보면서 천하다 그런 말이 못 나오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묻었는데 자기에게 똥이 묻은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깨끗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겨가 보이는 거예요. 겨 묻은 것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똥 묻었다 그겁니다. 네가 똥 묻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악한 자로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로 등장합니다. 신약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하는 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에 있습니다. 구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난 금식했습니다. 난 구제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뭘 했다 할지라도 나와지는 것은 나는 똥 묻은 더럽고 냄새난 존재입니다. 그 고백에 사실 할 말이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늘 이제 죄인이란 말을 했는데 오늘은 똥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 새롭게 들릴까 싶어서 똥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똥 묻었다. 전에 그 무슨 드라마인가 무슨 바이러스인가 뭐 드라마에 그 김맹맹입니까? 무슨 맹맹인가? 그 아줌마 보고 똥덩어리 딱 말하잖아요. 똥덩어리. 전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야, 그 나한테 한 소리처럼 딱 들리더라고. 똥덩어리. 자, 오늘은 똥으로 나갑시다. 똥으로. 저녁에 잊어먹으시고 밥 먹을 때는. 자, 우리는요, 뭘 해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했다 할지라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칭찬 못 듣습니다. 왜냐면은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 못 들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사실 다 죄의 속성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꼭 뭔가 하고 나면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잊어요. 항상 아, 내가 이걸 했지. 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붙듯 따라다닙니다. 그럼 그럴 바에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어둠의 모습일 뿐에 지나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한 것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까지 하지 말자 심통 부리는 거죠. 심통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구 삼아가지고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 집사님 참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신앙 좋습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나오니까 똥 묻은 더러운 존재 그런 말이 박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통이 일어나는 왜 날 안 알아주지 않지?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더러운 존재를 잊었구나 이걸 보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더러움을 똥 묻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피로 그 더러운 걸 다 덮으시고 깨끗하다 넌 거룩하다 이런 선언 그 선언을 받게 하신 은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에요. 무릎을 꿇게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서 늘 내 더러움을 깊이 깊이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럴 때 구수 여인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게 구수 여인을 안으로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게.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좋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세요. 하시고 구제도 하고 싶은 하시면 돼요. 헌금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뭐 그럴 거 없겠지만은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이것 한 가지 명심하세요.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대단한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명심하세요. 뭘 했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다.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 속엔 자꾸 뭔가 다르다는 차별을 받고 싶어. 차별대우를. 한 것만큼. 보던 품꾼 비유처럼. 난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에 따른 뭔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것이 더러운 나의 속성이지. 그렇게 자기를 보고 또 보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됨이 없다는 그게 살아있으면 돼요. 오전 말씀대로 이것이 말이 아니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 자로 내 어둠 보면서 모든 자를 나와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유예요. 그런 온유가 믿음으로 인해서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온유는 내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우리에게 가능하지가 않는 일입니다.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유가 뭔가를 듣고 알긴 알았지만 온유하지를 못하고 차별이 있어요. 늘. 그걸 속성이니까. 그런 나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 이름을 온유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온유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온유에 깊이 들어가고 그 온유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온유에 의해서 어느 순간 온유가 나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속 유지 못되죠. 늘 또다시 내 악한 속성에 의해서 차별됨이 나오고 미움 품고 갈라내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연히 세상이 악한 게 보이고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면서 온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만큼 이 땅이 싫다 그겁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아. 이건 없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세상이 싫어지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죄가 보이고 죄가 싫어지니까 그 죄가 미워지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온유하지 못한 세상, 나. 그걸 보면 볼수록 정말 온유한 자로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 그립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는 똥 묻은 더러운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신똥, 또 장똥, 뭐 또 이똥. 그렇게 모이는 게 교회예요. 똥들의 모임. 그리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똥들이 모였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똥 묻은 더러운 자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다릅니다. 그 차이죠. 또 똥 묻었던 걸 알았다 할지 어떤 사람은 그것 자기가 씻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더러워. 내가 씻어야지. 그건 역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희선할 수준의 그런 더러움이 아니에요. 그 더러움은 예수의 피로 가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덮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아는 신은 자연히 주를 바라봅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제발 예수를 바라보라고 소리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알게 되어지면 자연히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알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부지런히 들여다보시란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드러나는 내 죄의 본성 이걸 잊고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 뜯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나면 나와지는 내 속성들. 그걸 보시면 내가 이렇구나. 정말 깊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게 성령 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가려질 수 없는 더러움이다. 알게 되어지면 마음은 자연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으면 어디서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이 들리면 자연히 그쪽으로 귀가 향하는 것이죠. 자연히 마음이 향하게 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마음이 장악되어진다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신 엄청난 복이고 은혜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뭐 돈 받고 잘 되고 이거 복보다도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면 내 온 마음에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진다. 주님에 대한 그 복음 말씀에 귀 들리고 그 말씀 마음이 붙들리게 되어진다.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선물, 이런 은총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감사함이 자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자에게는요, 뭐 돈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게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닌 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은 돈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나보다 힘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천대하는 건 나아지지 않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있을 이유가 없은 거예요. 디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날 때부터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전에는 누구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비참 미워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몰랐죠. 그게 전에는 그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신앙 좋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행세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사람을 사랑하심, 그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중생되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상속자가 된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복음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네가 전에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 크기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알아가시고 그걸 누리는 그 삶의 길에서 온유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받는 거죠. 차별을 치지 않고 판단치 않고 비판치 아니하고 나도 전에는 당신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설령 그 사람 구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도 전에는 모른 자였다. 무지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 내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도 성령께 맡기는 거죠. 맡겨놓고 내 할 일은 이게 복음입니다.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하고 그게 우리 서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오전 말은 바쁘다 그 말입니다. 한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 복음에 붙들린 그런 삶들이 되어서 부지런히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에 매여 있는지 알아가시고 그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것이 온유로 나와지는 늘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3번째 시간. 일본의 교회에 대한 통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가운데 그 교세가 커져가는 교회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1: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정치적 단체로까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교인들의 증가는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서는 당시 조선 예수교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2: 아, 이걸 어쩌죠?
3: 미국 선교사가 길선조 장

0: 너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너무 당장 가둘 수도 없고.
1: 미국 선교사가 직접 왔다 이 말인가?
0: 예, 장대현 교회 창놈이었다고 지금 밖에서 길선조 그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혹시 교회당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잡아드릴까요?
1: 안 되는 말이다.
0: 아니 그럼 그 옆에 있는 장년 교회 장로들이라도 잡아드려 놈들에게 헛된 생각을 못하도록 할까요?
1: 그럼 불난 것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0: 아이 어찌 예전 같으면 꼼짝도 못할 자들이 그 수가 늘어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 아 이거 진짜 이거.
1: 길선조를 내주도록.
0: 예?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밖에 온 자들 때문에 길선조를 그냥 이렇게 내보내 주신다는 겁니까?
1: 이게 그자의 하나님이 그자에게 하시는 말이다.
0: 아니 그게 말씀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1: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당장 길선조 그자를 내주도록.

0: 장로님, 그간 고생이 많았더랬지요.
1: 아이고, 이거 행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이거 이렇게 때마다 끌려오셔야 하니, 이거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 길선주 장로님, 우리 평양의 모든 교회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3: 내려와 기걸 모르겠습니까? 내려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0: 아니, 저 안에서 기도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1: 고저고고, 우리 장로님이래 기도하시는 데는 곧 말릴 사람이 없다니까니.
3: 내래 오래간만에 아무 구속 없이 기도하니까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거니까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1: 아, 우리도 그 기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 고조고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구만 기래요.
0: 아니, 장로님. 장로님이 언제 기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시자고 해서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1: 기거이고 다 기런 거 아닙니까?
2: 자, 어서 교회당으로 갑시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나오시게 된 거이, 이제는 외놈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증거입니다. 고조 전에는 하나님하고 뭐고 뭐 아나무니였는데, 이제 외놈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0: 그럼 그럼. 이거이 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리 성장해 나가니까니 함부로 어케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1: 그저 곧 평양에만 벌써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저들도 잘 알고 있을 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라도 한다면은, 그래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2: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4: 그저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거이 우리 믿는 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디 몸이 편찮으십니까?
3: 아닙니다. 내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서 그랬시오. 내래 외놈들에게 끌려가서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기도가 되었디요. 내래 죽고 사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우리 교회와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그 응답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2: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더욱 힘을 내고 평양만이 아닌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0: 아니, 이렇게 힘없이 놈을 내보내주었으니 다음엔 어찌합니까? 놈들이 우리 알기를 형편없이 알 텐데.
1: 남들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가?
0: 아, 그거야. 우리가 너무 약하게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닙니까?
1: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어. 우리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 같지가 않아. 어쩌면 우리가 저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0: 저들에게 끌려간다고요?
2: 교회는 어느덧 그렇게 성장해 있었고 그 빛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소심하고 의심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벌떼 같은 군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도원은 감당하기 힘든 도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격려에 대한 우리의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 당신도 기도원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에서 138편 말씀입니다.
4: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0: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0: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등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하고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0: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죄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미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0: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132편에서 138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이것은 왕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 17장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싸우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저희를 이것은 뭐 다 제자들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큰 의미로 한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모두를 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믿는 어떤 것들이 제게는 모순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역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진리 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새겨드리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깨닫거든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저희를 여기서 뭐 선택이니 뭐 육이니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울하고 근심한 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가운데, 희열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치 하시는 것이죠.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14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사회에 또 그 우상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개혁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가르침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혁신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몇 그루의 꽃을 가꾸며 대기 오염을 맑게 한다고 생각하고 뭐 오존층을 보존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문제는 이런데 어찌 보면은 그 더러운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되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또한 그곳에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한다, 미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악한 것에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놀라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고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몹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라 오라 내 아들들과 내 딸들아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피곤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오라 내 품으로 오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것 곧 사단에게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악한 곳에서 보존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실제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때로는 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어찌 보면 목회도 그렇고 뭐 힘들고 울며 불평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오너라 오너라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또 긴장들과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좀 더 쉽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며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이제 16절을 또 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큰 은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좀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장 17절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이 17절에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만 분리되는 것이죠. 즉,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 마음을 쫓아서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태도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17장 18절 19절 보고 찬양 나누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일시 되도록 스스로를 구별하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후 우리는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응답되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또 교회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세상이 참 많이 보는데 참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게 노력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22절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이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은 신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과도 같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계속되어지는 17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완전한 관계 또 완전한 교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우주와 땅에 그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모든 양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중요한 곳입니다. 각자는 자기가 한 공로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지개나 일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의 전 구속적인 사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목적은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이죠. 26절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17장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름대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망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얼굴이 그분 밑에 숙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매기성경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반추해봄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신자들과 세상에 대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상과의 관계에서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졌다고 했고 11절에 보면 세상에 남겨졌다고 했고 14절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15절에서는 악한 것에서 보존되고 18절에 세상으로 보내셨으며 23절에 세상 앞에서 연합을 드러내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으신데 11절에서 저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그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15절에서 악으로부터 구원을 17절에서 거룩함 곧 구별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21절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2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교제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위대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미와 영광의 에봇을 입으셨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만호에 의해 각 어깨에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힘과 권력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가슴 바지에는 또 가슴을 가로질러 있는 네 줄이 있는데 각각 그 네 줄에는 세 개씩 배열된 12개의 값비싼 보석이 있어요. 그 각각의 보석은 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상징하고 그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실어 나르시고 그분의 어깨에 우리를 짊어 나르시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어떤 조각물 앞에서 또는 어떤 자연 앞에서 이제 복을 기원하고 그러죠. 근데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복을 주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해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복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어도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똑같이 물려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자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또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잘한 자녀가 있고 잘 못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누구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당연히 잘한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되죠. 또 평상시에 부모를 자주 찾아뵌 자녀와 전혀 찾아뵙지 않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누구에게 부모가 유산을 더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평상시에 자주

0: 찾아뵌 자녀, 또 평상시에 잘 공경한 부모를 잘 공경한 이런 자녀, 또 부모에게 정말 순종 잘한 그런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더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죠. 오늘 저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받는 비결, 그것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복받는 비결 세 가지가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충 감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복받는 비결 세 가지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예배 생활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 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할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천국에 사는 일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하는 거 없습니다. 봉사하는 거 없습니다. 헌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근데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뭐 citizenship, leadership 할 때 ship인데, ship은 어떤 상태나 특질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worth,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최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에는 여러 가지 많이 행위가 들어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 생활이고 성경 읽는 것도 신앙 생활이고 예배하는 것도 신앙 생활이고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 생활인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날 뭐 수요일도 나오고 모든 새벽 예배도 다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꼭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꼭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 자주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말 해줘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복 받으시려면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저는 헌금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헌금 설교 굉장히 적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이유는 교회는 늘 돈 얘기만 한다. 이런 인상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헌금 설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제가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11조 얘기를 하느냐? 그게 결국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생활 그 굉장히 귀중한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게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11조 하면 너희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드려야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에게는 11조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적지 않은 어떤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서 10분의 1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재물 얻는 능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셨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들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해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치면서 한 그러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 것이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1조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7장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11조는 이건 구약적인 거 아니냐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분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주시기 한참 전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11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 야곱도 11조 드렸고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조 드리는 생활을 했다고 믿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양면성을 다 띄워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11조가 율법에 기록된 것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율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율법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오지만 그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리가 없겠죠. 11조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라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이거는 정말 벌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한 가구 상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 사역을 완성시켰는지 설명하려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내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의 머릿속에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패를 들고는 옆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프랑스풍의 탁자 표면을 대패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구 상인이 소리를 치며 친구를 나무랍니다. 안 돼! 자네는 이게 완성된 건 줄 모르나? 그렇게 대패질 하다가는 완전히 망쳐버린단 말이야. 친구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자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야.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셨으니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지. 그런데 자네는 자꾸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망쳐놓을 뿐이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자네를 위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자네는 자유로워질 글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죽임, 아들을 죽임 우리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10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 손에 죽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축자들이에요? 싫다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버렸으니까 나는 당신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살해했습니다. 이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19절 보십시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라.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께로 막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말씀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내용이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갑자기 구원을 찬송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 기이하도다.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래요.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정했다는 말 지으신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정하신 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리돌에서

0: 새로운 집이 지어져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신기한 일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뭘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뭐가 구원이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일 거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구원으로 봐요. 우리가 식민지배에 있다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일 것이고, 병들어서는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 될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사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참 기이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럼 구원의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와야 구원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건축물이라면요, 돌로 담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돌로 담을 쌓는데 제주도 가보면요, 그 담을 밭이나 또는 벽, 돌로 뭘 해놔요? 담을 엉성하게 쌓아놓은 것도 태풍 불어도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 돌과 돌을 잘 붙여놓으니까 구멍이 숭숭 뚫히는 그런 돌들이요. 자, 저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집 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벽이 큰 벽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장마가 오고 하면 이 돌담이 좀 무너져요. 그러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제 도와가고 아버지 담을 쌓는데요. 그래, 돌을 쌓으면 돌로 담을 쌓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돌이 다 필요해요. 큰 돌, 작은 돌, 뭐 삐죽한 돌, 넓적한 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돌들은요, 잘 안 맞는 깨어서라도 넣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새석처럼 끼워서 이렇게 담을 쌓아가는데, 그런 돌을 살 때 꼭 곤란한, 담을 살 참 곤란한 돌인데, 꼭 럭비공 비슷한 그런 돌이 있어요. 럭비공 비슷한 그런 거 돌 있잖아요. 이건 단단해요. 깨어지도 않아요. 이놈을 갖다 놓으면요, 다른 돌에 삐뚤삐뚤해서 이게 안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맞춰도 안 돼. 그 이 망치로 깨도 안 깨져요. 이런 돌. 어떻게 합니까? 담을 쌓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돌은 다 필요해요. 작은 돌, 큰 돌, 뾰족한 돌, 넓적한 돌, 뭐 삐죽삐죽한 돌 다 필요해서 담을 쌓는데, 이 돌은 건축자들이 쌓다가 전혀 쓸 때부터 내버린 거예요. 그 담 다 쌓고 나면 꼭 버려지는 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 딱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삐뚤삐뚤한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집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저걸 왜 모퉁이 돌로 삼지? 저거는 삐뚤삐뚤한데, 불안한데, 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돌에 집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집이. 참 신기하네? 참 신기하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 참 신기하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건축자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건축자들 아닙니까? 나 건축 자격증 없는데요. 아니, 우리 인생의 건축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인생의 건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멋있게 건축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건축학 개론 안 보셨어요? 저는 소문만 들었고 영화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말만 들었어요. 건축을, 인생이 자기 각자가 이제 인생의 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하나 지으려면 뭐 필요해요? 옛날 같으면 돌도 필요하고 뭐 나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집을 지어도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가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에어컨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 필요 없는 거. 옛날에 에어컨 냉장고 없어서 다 살았습니다. 수천 년을 에어컨 냉장고 다 살아요. 텔레비전 사 넣어야 되잖아요. 온갖 것들을 필요하다고 다 들여놓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해도, 이제 자기 인생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인생의 멋진 내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취직을 해도 좋은데 취직해야 되고, 결혼을 해도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사람을 아들 결혼해봐야 알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됐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들여놓는 거죠. 자, 그러다가 뭐 취미생활도 하죠,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가장 높은 가르침, 마루동자거든요. 가장 높은 가르침 종교예요. 종교도 꼭 필요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예. 그러니까 진짜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줄 그런 종교 하나 필요해. 그래, 내 인생이 행복이 된다면, 내 인생을 건축한다면 종교 하나 선택하지. 기독교가 좋을까? 불교가 좋을까? 천주교, 아이, 나는 막 기독교 선택했어. 라고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깜짝 놀랬죠?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것도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도움을 얻고, 그죠? 위로도 받고, 좀 토닥토닥 해주고, 죽어서도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 보면 예수님 죽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제 뿐이군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녔거든요.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종교를 선택할 때에 자기 인생을 멋지게 건축하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보는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보니 인간들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건을 모르면 윤리도 그런 죄? 그건 죄인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이것저것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잔재도 놓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종교도 필요해서 종교라고 하나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 죽은 예수가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딱 좀 사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승의 사랑을 추구하면 너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버려요.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예수예요. 내 좀 재미있게 좀 살려고 하니까 와서 시비, 사사건건 시비를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건축자로서 예수를 하나 믿어보려고 했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반품해야죠. 물건 서보다 마음에 안 반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3절, 오늘 보면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진짜 열매 맺는다고 대제사장 석유한테 얼마나 노력해 율법에 열매 맺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받는, 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전적 죄인이고 예수님의 그 공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럼 이 돌이 무슨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 되는 겁니다. 버려진 모퉁이 돌, 그 돌을 믿는 자는 구원이 되는데 돌을 버려버린 사람은 뭐가 돼요? 그 돌이 심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았습니다. 마칠 때 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그럼 알아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왔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피까지 그 수많은 선지를 죽여온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책망을 듣고, 맞아, 우리가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죽인 자 맞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잡고자 하나. 왜 잡아요? 죽여버리려고.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를 하기도 아직 못 죽여요. 다음주 한 번 더 예언한 게 보돔 천국 잔치 비유예요. 잔치 한 옷도 다 잡아 죽여요. 천국이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도대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한 세 곳 정도 찾아서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6절.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자기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제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뭐예요?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 믿음과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기도 능력으로 흔히 하나 내 영발로 일어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이튿날 관리들과 5절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근위 따지는 사람이죠. 근위 문제 묻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것이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병자 고쳐주었죠. 말씀 가르치죠. 요 질문 지금 누구에게 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했잖아. 누구 권위로 이 짓을 하느냐? 사도들 누구 짓으로 이 짓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맺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도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건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같은 신에게 뭘 갖다 바치거나 신으로부터 뭘 받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 종교가 어떤 꼴로 나가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 꼴이 어디로 가는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118편 말씀을 누가 인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죽임, 아들을 죽임 우리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 손에 죽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축자들이에요? 싫다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버렸으니까 나는 당신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살해했습니다. 이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나 2000년에 안 태어났는데요. 선악과 따먹다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은데요. 인간은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예요. 아담 안에 한 인간뿐이에요. 한 인간. 그런데 아담 외에 한 인간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로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확장일 뿐입니다. 아담을 쭉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표현하는 우리가 제가 57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허리 올라가면 전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담이에요. 세상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해요. 그래서 이 아담에서 혈과 육에서 생명이신 의와 생명으로 넘어갈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생명 나오면 나갈 차단이 없어요. 생명 쪽에서 우리를 잡아서 생명을 끌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 쪽에서 손이 와서 우리를 끌어서 생명을 넣을 때는 반드시 뭐가 전해되느냐? 복음이 전거돼요. 어떤 복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생명이 일어나는 증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 한 곳과 그 바울 사도의 말씀 두 곳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거듭났나요? 거듭났다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빠는 것은 본능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들었냐 안 들었느냐,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말씀에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근데 말씀을 꺼도 꼭 밑줄은 자기 좋은 것만 꺼놔요. 빨간 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내가 밑줄 꺼난 그 빨간 밑줄 꺼난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일 장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사모하느냐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래해라. 결국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의 인자심 때문이에요. 주의 인자가 커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증거가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성령이만 증거가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말씀에 관심 없이 나오시면 좀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갈급하면 그때 오세요. 말씀에 갈급하지 않으면, 십자가 보면 갈급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식당은 와 이래 좁나 이거. 사람 많고 줄을 한참 서서 있고 가면 반찬 뒤에 가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럼 밥 드시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침에. 그죠? 11시 오니까 아침에 10시쯤 밥 드시면요, 점심 안 드셔도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모여야 되고, 거듭난 자는 주의 인자임이 임하여야 되고, 주의 인자임이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되면 왜 십자가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는지, 그거 알고 이야기하는, 이거 외에 다른 관심사 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도 좀 멀리서 오는 아이들 때문에 9시 반에 했어요. 9시 반에 하면서 그 마치고 애들 막 태워주고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박준주 선 그것도 한 10년 동안 혼자 운전했는데요.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관심이 있으면 애 태우고 부모가 오세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막 한 달은 네가 하고 한 달은 내가 하고 애들 이제 같이 두 가정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령한 젖을. 그게 주의 인생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보세요.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사람들은 싫다고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누구에게는 택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돌이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이 될지어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 드린 게 뭐예요? 8절,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는데 요 기억된 각조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해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어떤 모퉁이 돌이에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버림받은 그 돌을, 예수님은 뭐로 봐요? 그 돌을 보배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다고 버렸는데 그래서 십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미래는 우리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보배로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뭘로 봐요? 보배로워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배로 보고,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인 세상은 뭐로 보일까요? 하나님은 불태워 없애버릴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진멸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 된 그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예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싫다고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설교. 내가 넓게 다시는 오는 거 봐라, 내가. 내가 다음 주부터 절대로 안 올 거야.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어? 그런 예수만 골라 전해줘야 그게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리가 좁아서. 괜히 사람 많으면 또 뭐, 헌금회가 예배당 짓자 하면 얼마나 돈도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싫다고 했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보배예요 그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디귿 미역 각주번 이사야 8장 10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돌 하나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요? 보배로운 돌이 되고 이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이 예수 전해요. 예수 왜 믿으려고 그래요? 아 예수는요 사람이 환영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예수 틀린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버려버린 그 예수예요. 당신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 믿겠어요?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 싫다고 저주받아 침뱉고요. 뺨치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야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본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보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버림받은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게 붙어서 집이 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이하다. 원더풀. 신기하다. 미라클. 놀랍다. 기적이에요 그게. 누가 버림받은 예수 주섬주섬 주워와가지고 당신이 나의 주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살겠어요? 그런데 십등급 길에 가서 베트남 건 주소가 쉽겠어요? 버려 사탕 옛날에 그런 사탕도 주워 먹었어요. 먼지 다 털어내고 먹었어요. 십등급도 주워가 씹었고요. 그런데 요즘 누가 그러겠어요? 요즘 누가? 애들이 얼마나 입이 고급진지 간식 주면 다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간식 주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서 얼마나 잘 먹이는지. 여러분요. 하루에 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쓰죠. 전 세계 10%는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하루에 내가 만 원을 쓰면 한 달에 30만 원 쓰잖아요. 그럼 4인 가족은 120만 원 쓰겠죠. 120만 원을 쓰고 산다면 우리는 극빈자 중에 극빈자겠죠. 전 세계 10%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별로 뭐 동의를 안 한 눈치인데.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이면 100명을 대학을 나오면요. 10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더 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은 그 예수가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은 한 돌인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세상 부끄러움 별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영원한 부끄러움이 문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게요. 그침돌이 아까 다 깨져 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 안 봐요. 너희가 버린 그 돌, 나는 내가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긴다. 너희가 버려버렸지, 나는 그 돌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우리는 버림받은,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내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겨주실까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의 희생과 공로를 알구나. 너 천국에 들어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려주는 거거든요. 너 그 공로 안에 너 천국 들어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죄와 사망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생명 안에 들여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에 넘겨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는 것, 그걸 전하는 것, 이게 구원하신 이 땅의 사멸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물어버렸어요. 버렸잖아요. 그죠? 바울도 예수를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 돌, 그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그래서 복음은 이거예요. 모퉁이 돌, 그의 안에서 버려진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 기이하죠. 어떻게 십자 예수를 그 십자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 전께서 주께서 구원하셔야 버림받은 돌에 붙는 자들이 나와요. 버림받은 돌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당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몸된 성전. 그래서 그 성전된 자들은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이래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이 집이 제가 볼 때는 다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요새 옛날에는 한 달 걸려 갈 길을 요즘은요, 한 시간면 가요. 비행기 타고 가고요. 인터넷으로 가고 방송으로 나가고요.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도 오지까지 복음 안 전해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면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붙어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어요. 다들 멋진 돌, 성공한 돌, 비전, 꿈 이걸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십자가, 침뱉음 당하는 예수, 사람들이 고개를 도리질하고 도망가는 그 돌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끌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고 믿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끝나는 날까지 증거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은 불태워버리면 되죠. 그것도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낮아져도 괜찮잖아요. 좀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내 마음이 낮춰지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버렸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담겼다면 이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그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겼다면 전부 다 얻은 겁니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 그거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자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누구에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기쁨이니까. 이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면 이러는 거예요. 니 그거 하나? 니도 그거 하나? 끝이에요. 그 이상 말이 안 돼요. 이 놀라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우리가 거기에 붙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으로 되어지는 저와 이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수님,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진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신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그 카드를 전해주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귀한 복음 전파의 기회와 또 사명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의 마침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클린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0: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얻으면 되지. 거기 늘 현금이 있고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잡힌 적 없이 해냈잖아.
1: 그치만 주유소엔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좀 위험해. 그냥 여기 지나가는 차 하나를 덮치자. 여기까진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거야.
0: 좋아. 마침 저기 불빛이 하나 보이네. 얼른 밖에 나가서 있자.
1: 권총은 안 보이게 감춰둬.
2: 아, 차를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지갑 내놔, 안 그럼 쏜다.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처음부터 그릇된 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한 판단과 잘못 내디딘 발걸음은 그의 인생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빗나가게 되었다가 또 어떻게 그의 길을 회복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클린턴 굿윈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뉴멕시코의 로즈웰에서 구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애리조나로 이사하셨고 아버지는 거기서 제가 12살 때까지 이발관을 운영하셨죠.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거나 성경 읽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분이셨습니다.
0: 지금 뭐 읽고 계세요, 엄마?
2: 잠언 말씀이야. 이 말씀들은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
0: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신 거 기억나요.
2: 네가 그 일을 기억하다니 반갑구나.
0: 그런데 왜 아빠는 성경을 전혀 안 읽으세요?
2: 너무 바빠서 그러신 것 같아. 참 슬픈 일이지.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땐 네 아빠는 예배 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셨어.
0: 어, 아빠가요?
2: 그래.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엄마는 오르간을 연주했고 아빠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단다. 그런데 결혼 후 아빠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했고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셨어.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1: 제가 13살 때 우리는 다시 시카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에 열심히 던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 남동생과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0: 선생님,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짓나요?
3: 그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뒤를 계속 따라다니시는다.
0: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나요?
3: 그건 그들이 진리를 모르거나 안 믿기 때문이야. 혹은 마귀가 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2: 클렌트, 주일학교는 어땠니?
0: 엄마, 저희 모두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2: 정말? 클렌트, 너무 멋지구나. 엄마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해왔었어.
0: 엄마, 저 요즘 장래에 목사나 선교사가 될지에 관해 생각하고 있어요.
2: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 넌 항상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왔었어.
0: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시내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 사역을 가는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함께 참여해보려고 해요.
2: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나, 클린트.
1: 그렇게 해서 14살부터 저는 한 선교단체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16살 땐 낮에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하는 한편 저녁에는 성경 공부반에 등록해서 다녔고 또 틈틈이 밤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곤 했죠. 하지만 18살이 되었을 때쯤 제 인생의 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 뭐? 뉴멕시코로 가겠다고? 엄마는 네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클린트.
1: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그곳으로 가기를

0: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준다니까 그곳에서 살면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거고 집으로 돈을 부쳐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엄마.
1: 네가 그 일을 얻게 되면 우리 집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긴 할 거야. 하지만 네가 하던 성경 공부는 어떡하고?
0: 통신 강좌가 있어서 그걸 수강하면 돼요, 엄마.
1: 그렇다면 다행이네.
0: 가서 편지 쓸게요.
1: 그래, 꼭 편지 써야 된다. 엄마도 널 위해 기도할게.
2: 저는 뉴멕시코로 갔고 그곳에서 전 한 커다란 호텔에서 창고 관리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동안은 성경 강좌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점차 성경은 잊혀졌죠.
1: 사랑하는 클린트, 너도 알다시피 우린 다시 애리조나 킹맨으로 이사했어. 그곳은 물가가 싸서 생활비가 적게 들거든. 그래서 이제부턴 네가 우리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잘 생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여전히 성경통신 강좌를 잘 수강하고 있기를 엄마는 바란다.
2: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서 정처 없이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엔 화물열차 차량 아래에 강철로 된 막대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막대 사이에 넓은 널빤지를 대고 타는 방법으로 여행을 다녔죠. 이곳저곳을 떠도는 동안 저는 하나님 혹은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 묵상하기를 중지했고 또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봄날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 이르자 화물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호텔 주방에서 일자리를 구해 그곳에서 몇 주 동안을 일했죠. 그때 제 또래의 한 청년을 알게 됐고 우리는 저녁에 종종 만났습니다.
3: 접시 닦는 거 지겹지도 않냐, 클렌트? 그냥 관두지 그래?
0: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 혹시 이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 뭐 알고 있어?
3: 물론 알고 있지. 쉽게 돈 버는 방법. 혹시 현금 좀 가진 거 있어?
0: 저번에 월급 받은 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건 왜?
3: 그럼 코트 챙겨 입어. 우린 지금 쇼핑을 갈 거거든.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돈을 주게 만드는 그 물건을 사러 가보자고.
0: 아, 잘 이해가 안 돼. 뭘 사러 갈 건데?
3: 일종의 강제수단이지. 38구경 권총 말이야.
2: 우리는 권총을 두 정 산 뒤 1년 반 동안 덴버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강도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의 잠언 1장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드디어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왔죠. 어느 날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한 커플에게 권총 강도를 하기 위해 갔을 때 경찰들이 갑자기 주위를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항을 하며 달아났죠. 그 상황에서 제가 경찰의 총에 죽지 않았던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저는 곧 경찰서로 보내졌죠.
4: 거기서!
5: 고장마!
4: 들어! 잡았어!
5: 가만히 있어!
4: 저쪽! 가만히 있어!
6: 이거다!
4: 가만히 있어!
5: 힘내!
2: 그날 밤 일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어머니께 편지를 썼죠. 몇 개월 만에 처음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까지 편지를 쓰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감옥에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노상강도죄로 기소됐거든요. 가족에게 이런 수치를 안겨드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예전에 집을 떠났을 때의 그 아들이 아닙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좋겠습니다.
1: 기억하렴 아들아. 비록 네가 끔찍한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야, 그리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2: 어머니의 답장엔 어떤 비난이나 정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은 어두운 시간들을 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됐죠. 저는 공판 날짜를 기다리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그곳에선 매주 여러 교회의 교인들이 찾아와 우리를 위해 예배를 열었습니다.
5: 어떻게 지내요, 클린트?
2: 잘 지내죠.
5: 올해 나이가 몇이죠?
2: 22살입니다.
5: 세상에, 감옥에 가기엔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2: 이번이 초범이에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기를 기대하고 있죠.
5: 클린트, 형제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해요.
2: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5: 형제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요.
2: 저도 예전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아주머니처럼요. 감옥은 아니지만 시카고의 거리 모퉁이에 서서 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5: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2: 제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공판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3개월 동안 저에게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집행유예를 받기만 바라고 있었죠. 마침내 그해 12월 판결이 났는데 저는 샌퀸틴 주립교도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포함해 1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이르는 기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시카고의 거리 모퉁이에 서서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전했던 소년이 지금은 단지 하나의 죄수번호로 불리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절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배웠고 인생에 대한 긍정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절망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수없이 저지를 뻔했지만 그 행동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샌퀸틴 교도소에서 제게 배정된 일은 섬유공장에서 직기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도착한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교도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6: 들어오세요. 아, 자리에 앉으세요. 형제가 여기에 무장강도 제목으로 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형제는 크리스천인가요?
2: 저
0: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6: 형제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0: 제가 그렇게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도요?
6: 주님은 결코 형제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0: 저는 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요.
6: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제가 할 일은 오직 형제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0: 네,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만약 그분이 절 받아주신다면 전 그분의 것이에요.
6: 지금과 같은 때는 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커다란 교도소라 제가 또다시 형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주님께 기도합시다.
2: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었던 그때는 아침 10시 30분이었고 전 하나님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죠. 저는 다시 낡은 섬유공장으로 돌아갔지만 전과 달리 마음속에는 찬양이 넘쳤고 인생에 대한 희망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7: 넌 정말 성경을 많이 읽네, 클린트. 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0: 그렇다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인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거든. 나 사실 예전에 교회에도 다니고 성경도 읽었었는데 내가 엇나가고 말았어. 하지만 말이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7: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법을 어긴 일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야?
0: 그것에 관한 정말 멋진 비유가 성경에 있어.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한 탕자에 관한 거야. 그는 자신이 받을 유산을 챙겨서 떠났는데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지. 그리고 결국 돈이 바닥나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자 돼지들과 함께 살았어.
7: 딱 내 모습이네.
0: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지. 성경에서는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7: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0: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시거든. 저는 기독 선교 사역에서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최소한의 복역 기간인 1년을 마쳤을 때 저는 교도소 이사회 앞에 나아갔고 총 10년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 중에 반은 가석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말씀을 외우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하고 난 뒤 큰 규모의 배관자재 공급회사에 취직을 했죠.
8: 여보세요?
0: 저예요, 어머니.
8: 아유, 클린트,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구나. 언제 시간 나면 여기 한번 놀러 오렴. 네가 정말 보고 싶다.
0: 가능하면 빨리 갈게요.
8: 아, 그래. 일은 어떠니?
0: 아주 좋아요. 이젠 감독이에요, 저.
8: 아유, 잘 됐구나. 네 사역을 위한 시간은 있고?
0: 네, 어머니. 매주 지역 교도소와 병원 등을 다니며 간증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전 어디든 갈 거예요.
8: 난 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신실하게 살아갈 줄 진지하게 알고 있었어.
0: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거려.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를 거예요. 여기에도 시카고에 있는 것과 같은 구제 선교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가려고요.
8: 네가 자랑스럽구나, 클린트.
0: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8: 그래.
2: 저는 그 배관자재 공급회사에서 21년간 근무했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독실한 아내와 세 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죠. 1943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제게 무조건적인 특별 사면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저는 복음 전도자 및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구제 선교단체의 총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채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샌 퀸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9: 22년 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상강도죄로 1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게 됐었고 그때 저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그 계획은 시작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더불어 변화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0: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그 약속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지금 곧 그분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이현주, 이미향, 현경수, 김기흥,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는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클린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0: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의심이 적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몫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챙겨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연구에 따르면 우리 태도가 우리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1969년에 500명의 어른들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위기 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답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1984년에 500명 중 1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와 같이 알려진 원인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망했던 그룹에 속할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생존율의 차이는 놀랍도록 컸습니다. 의심이 적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더 많이 더 가깝게 관계를 갖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더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 인류가 본질상 죄인이며 이기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은 의심이 아니라 용서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갖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BN에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선교 헌금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투자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신학박사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교회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전해듣는 귀한 말씀과 찬양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단속 잘하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는 물론이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0: 사탄은 즐겁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도 싫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두 사람도 싫었어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데서 실패한 마귀는 이 땅의 나라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어요. 그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하와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담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바로 뱀이었어요. 말하는 파충류란 하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원수가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기 위해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뱀은 교활한 눈으로 여자를 계속 쳐다보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적절한 순간이 오자 여자에게 비난하듯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그 남편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랐어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뜻을 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특별한 창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있는 숨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악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끔찍하고 엄청난 결과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죽지 않아. 하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녀를 만드신 분일까요? 아니면 한 창조물일까요?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이신 창조주께 복종하지 않고 원수에게 항복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은 거예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은 축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한번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2023년 2월 5일이었는데요 가나 출신 축구선수 한 명이 터키의 어느 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터키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국가대표 스타였는데요. 그 선수는 어렸을 때 고국인 자기 나라 가나에서 맨발로 뛰면서 축구를 배웠대요. 또 이분은 거기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분은 소셜미디어에 성경구절을 올리기도 했고 또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고아들을 위한 학교 재정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승골을 넣은 다음 날 그런데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 한때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를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하는데 그 안타키아 도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이분이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면서 이 축구선수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은 초대교회의 근원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그때 알려졌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요. 가나 출신 선수 크리스천 아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분을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선수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나바와 이 축구 선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결승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어떤 가능한 경우들이 주위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나눌 기회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 마른 뼈처럼 기력도 용기도 없이 쓰러질 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넌센스 퀴즈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장보다

또 열매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죠. 근데 재물보다 더 높은 가치가 생명입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법질서보다 더 높은 것이 사랑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윤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 아닙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됨이에요. 인간성입니다. 만일 기업가가 이윤만 생각한 나머지 인간성을 버리게 되면 악덕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한국 드라마 중에 상도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만상의 도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갓 장사에 입문한 임상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돈을 남기는 게 아니야. 사람을 벌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연습국에 나오는 문구치고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로 남기는 이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value 시스템의 가치의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까지의 삶에도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참된 가치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높아져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의 예배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내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라이센스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구원사건을 자격증을 획득하는 라이센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회적으로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소책자에 사인하면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식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소개하고 너무 단순화시킨 나머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고 어쩌면 이와 같은 이유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내려앉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사건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릴레이션십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보다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윤리의 기준이 우리 삶의 열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낮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더 숭고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본문한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패턴의 인생관을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는 lawful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적 가치관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니까.

0: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누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 방임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가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사용하는 자유가 유익하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삶. 이게 두 번째 유형의 패턴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인지, 내 욕구를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인생관을 가진 분들인지, 아니면 나에게 자유가 있긴 하지만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지, 과연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제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삶, 이거는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추천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욕이 나에게 드라이브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함부로 몸을 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너의 온몸과 온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이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대한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관심 갖는 최대 관심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몸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관리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우리 삶을 절제함으로 바르게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랬어요. 영어성경 보시면 food for the stomach, stomach for f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직역하자면은 배를 채울 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위한 나의 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자.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maybe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와 같은 캐치프레이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린도 지역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며 사는 것이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먹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다. 그래서 배가 좀 나오고 살이 찌는 것이 가치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배 나온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이게 부의 자랑이고 인격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배만 나오면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떤가요? 배 나오면 구박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핍박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몸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날씬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 우리 와이프가 핍박을 가하니까, 독종같이 핍박을 가하니까 그나마 제가 몸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 배도 없으면 아마 저도 강호동 이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은, 배는 몸을 위하고 또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자기 유격 중심적인 삶의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끄는 삶, 유격이 이끄는 삶,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서 오늘 본문은 성욕에 대한 얘기까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몸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마음대로 굴리게 되면 결국 결과는 뭘까요? 질병이 찾아오고 성인병이 찾아와서 우리 몸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선물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도와주셔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은 중요한 것이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이고 여기서 파생되어진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은 더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적그리스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컨셉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은 구별할 수가 없어.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홀리스틱 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 육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살리셨다 이 단어는 에어리스트 텐스,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례적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사건, 이것은 퓨처 텐스예요. 우리는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몸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합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컨셉입니다. 이와 같이 언젠가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될 이 거룩한 것이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창기와 섞고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겠느냐. 이거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은 소중한 것이고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셔야 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두 번째로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지킬 수 있는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몸을 타락시키기 위한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바른 전략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보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8절에 나오는 소극적인 차원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신 flee from fornication 혹은 run away from it. 그 음행의 사건으로부터 도망쳐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죄 유혹에 대해서는 싸우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독 fornication, 이 음행에 대해서만은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 지는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출발점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환경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어떤 주어진 외적인 여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휴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음행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은 10중 8구, maybe 99% 넘어지고 무너질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음행의 상황이 왔을 때 피함으로써, 지혜롭게 피함으로써 그것을 잘 이겨냈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청년기 때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한 미남이었어요. 한 번은 미세스 보디발이 단둘이 있을 때에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때만의 요셉이 내가 그래도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리고 만일 그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10중 8구 걸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친 것은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면 뻔히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안 하려면 도박장을 안 가야 되는데 도박장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도박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도박장 가가지고 주여 3창 하셔도 안 돼요.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도박장까지 갔으면 엮이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엮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1차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flesh relationship. 결혼하는 순간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건은 몸만 합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다 합한 전 인격이 합쳐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혼의 원리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만우리가 창기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창기와 한 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누추한 일이 되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파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합함을 통해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것을 이겨내려면 마찬가지 원리로 누군가에게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합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다. 누구와 연합하면 될까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 되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 성령의 파워가 죄를 이기게 하고 죄의 유혹을 떨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의 한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죄의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1차적으로는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전략을 가지고,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바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 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단수예요. 단수.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고린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3장 16절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의 몸을 단수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인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전 3장 16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인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피지컬 바디, 우리의 육체의 몸 자체가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굉장한 영광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디예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육체가 가치 있고 존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내 육체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이게 값으로 샀다는 이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사실은 아고라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아고라. 원래 아고라라는 이 말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에는 항상 그 도시 국가의 한가운데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특별히 그 광장이 크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바로 아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서 노예를 파고 값을 지불하고 파고 사는 이 사건을 아고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값을 주고 샀다 그 단어가 아고라죠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노예였어요.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토록 살다가 죽게 될 노예들이었는데 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리딤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노예됨의 모든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법의 저성은 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맺게 되는 중요한 결론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성전답게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거짓과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숨뿌리가 터져나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되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성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사 중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자료를 좀 본 적이 있고 유튜브도 통해서 들었는데요.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그 UCI 얼바인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이분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 병을 아는 분들은 거의 이분의 유튜브를 보고 다 아시는데요. 이번에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기뻐하며 사는 사람. 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 면역 그 암세포를 그 저기 이기는 면역세포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수녀님들이래요. 수녀님들의 평균 수명이 94세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84세거든요. 남자는 79세. 남자는 사는 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하여튼 남자는 79세인데 여자분들이 84세인데 수녀님들은 94세가 평균 수명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매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속 썩일 남편이 없잖아요. 애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니까 면역세포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면역세포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찬양대예요. 찬양대. 월식화요. 예, 김효신 박사에 의하면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이 면역 수치가 200배에서 1000배까지 높아요. Can you believe it? 200배에서 1000배까지. 평소에도 찬양하면 200배 정도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연습할 때는 50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스킵하지 마십시오. 목요일 저녁이 면역 수치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500배까지. 그리고 찬양이 끝난 직후에 측정하면 그때가 제일 높대요. 1000배까지 올라가는데. 특별히 봉계 월식화에는 끝날 때 꼭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올릴 그때 면역세포가 1000배까지 뛰기 때문에 웬만한 암세포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도 월식화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보약은 다 사드시고 딴 건 다 하면서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하면은 이와 같이 힘이 나는데 암이 떠나가고 어둠의 질병이 떠나가는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면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면역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질병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질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 선뿌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찬양이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일 때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그분 앞에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971년 10월 2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놀폭이라는 도시에서 자그맣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인 데이비 박사님은 미국 사회와 교회의 영적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고자 믿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또 규모 있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0년부터는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진열 강사의 성교예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어제 같은 경우는 음악 하시는 분들, 월십 리더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많이 이제 터치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예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원론적인 얘기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예, 거기는 제가 잘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삶에 대한 부분들 같은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이 이거를 어떻게 제가 다이제스트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어떻게 꾸몄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몇 시에 맞춰야 되는 거죠? 3시 5분이죠. 3시 5분. 영장님께서 3시 5분이니까 2시 50분에 2시 50분에 그냥 디스커션, 예, 스탑. 디스커션을 좀 할 수 있게끔 스탑을 좀 해주세요. 그럼 한 15분이 조금 길진 않지만 전반적인 대신에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자를 텐데 중간중간 질문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예배하면 떠오르시는 단어 보세요. 예배하면 딱. 그 예배의 의미가 데피니션이 알고 계신 거. 말씀 찬양기도. 그러니까 예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데서 왔을까요? 그 어원이. 예배의 어원이. 찬양하는 거. 주로 찬양이 맞네요. 영광 돌리는 거. 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영광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 틀리잖아요. 조금요. 그죠? 영광이라는 거는 뭐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십에서 대피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월십에 가까운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이 많지만 이제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어예요. 뭐 두 개 이제 아바드라고 그러고 사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바드는 원어 뜻이 절하다예요. 절하다. 그 옛날에 구약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데리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they may worship me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worship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썼던 용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proskuneo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 있죠.

헬스크네어를 써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행위예요. 뭐냐면 엎드려서 내가 존경하는 대상의 발에 입맞추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이제 프레스크네어라고 그러고, 이제 레이툴기아 같은 경우는 혹시 리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리털지? 리털지. 예?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뭐냐면 개신교는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뭐 서비스, 월십 얘기하잖아요. 근데 루터란이나 조금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그걸 전체를 다 리톨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틀리죠. 근데 그 리톨지 용어가 이 레틀기아에서 나왔어요. 신약에서. 이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라트레이아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계속 강의 통해서 듣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합당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제사 이 의미가 라트레이아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그냥 어떤 관념이 아니고 예배가 이렇게 행위였어요. 이렇게 엎드리거나 발에 입맞추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 피지컬리 하는 그런 행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이 아바드는 그 요셉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왔다가 요셉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때 절을 했었을 때도 용어도 이 용어를 썼어요. 이게 어디 이게 하나님한테만 쓴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엎드림 그런 용어로 많이 쓰였었어요. 이 전체적인 거를 신약과 구약을 다 통괄해서 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게 예배를 조금 더 큰 관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할까 했을 때는 내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분과 그다음에 경배자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피지컬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삶이 예배다. 예, 주일날 드리는 게 다 예배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했을 경우 훨씬 더 이해 폭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대니얼 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월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들이 주일날 예배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무슨 예배 있어요? 찬양 예배. 예.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혼자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삶의 예배. 예.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이 뭐 24시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내린 정의가,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나의. 다윗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죠. 시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피지컬리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 여기서 얘기하는 삶의 예배는 뭘 얘기할까요? 삶의 예배를. 주일 예배랑 삶의 예배가 뭐가 틀리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이것이 너의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조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얘기하면 교리를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장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해요. 합당한 예배 하면서 그 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남과 살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어떻게 커뮤니티와 살 것인가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12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면의 예배, 주일의 예배, 삶의 예배로 저희가 예배에 대한 좀 캐러그리를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 김영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적인

0: 그런 스타일로 찬양하는지, 그냥 아폴로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 있죠. 혹시 저희들 찬양을 좋아하는 곡이 무슨 곡인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보이는 경우 없으세요? 아니면은 예배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예전에 그 가톨릭에서 주로 이제 많이 썼던 내용인데, 이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용어는 뭐냐면, The rule of praise, the rule of belief. 예배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월십 리더도 중요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중요하고, 왜냐면, 그게 계속 우리가 루틴에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게 루틴화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에 따라서 매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저희가 예배 안에서 뭐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예배 안에서 개인적으로 틀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도 틀 수 있고 교단마다 틀 수 있고 어떤 걸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를 제일 많이 쓰나요? 예배합니다. 이 용어 많이 쓰시나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배 안에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났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나요? 요즘 예배 예수님만 많이 들어간 예, 이제 시대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이제 뭐 빈야드 무브먼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성령님에 대한 가사들을 좀 많이 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건 어떠세요? 나나 우리 어떤 게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찬양 가사 중에 요즘에는 나가 많고 예.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예.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로 나온 복음성가들이 대부분 가사들이 나예요. 아직까지도 나 가사가 많긴 해요. 제가 나 가사 있는 찬양을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도 다윗이 고백적인 찬양을 할 땐 다 아이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예배, 주일 예배, 삶의 예배가 있듯이 이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로 주일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애가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학교에서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사람들 그 어르신들이 자꾸 얘기를 했냐면 이게 너무 퍼스널한 가사인 거죠. 너무 퍼스널한. 그러니까 나랑은 좀 맞지 않는 듯한 스토리인데 이게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을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긴 하지만 현대 컨템포러리 워십 들어오면서 가장 축소화된 게 뭐냐면 찬양에 우리라는 가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요즘 들어는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 70년대 이후에 처음에 컨템포러리 뮤직이 만들어질 때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이제 칼빌 채플에서 그 이제 지저스 무먼트를 통해서 CCM이 생겨날 때는 바이블을 가사로 썼던 곡들이 많아요. 바이블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지내면서 이제 이게 조금 상품화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터치가 돼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사보다는 개인적인 고백의 가사들이 좀 많이 섞이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공동체 예배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예배에 있어서는 나의 가사 들어간 것들이 좀,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아 뭐가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처음에 도입부에 있어서 우리가 나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도 이제 컨템포러리 월십으로 드리긴 하는데 컨템포러리 월십인데 송을 찾기가 많이 없어요.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찬양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뮤직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또 이제 교회 전체 분위기에도 맞는 찬양을 골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찬양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예, 회복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라는 가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전체적으로 예배를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는 다 보진 않겠는데 예배를 구성하는 우리가 예배가 뭐 컨템포러리냐 아니면은 리터지컬 예배냐 트레디셔널 예배를 우리가 캐러글라이즈 할 때 주로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예배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주로 이제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았죠. 뮤직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예. 올겐을 쓰느냐, 밴드를 쓰느냐에 따라 예배가 좀 많이 바뀌고. 스크립처는 어떠세요? 지금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시나요? 한 번? 딱 한 번. 목사님 설교 전에 있는 설교하실 본문.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스크립처 리딩은 조금 리톨지컬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at least 3? 좀 포함은 3까지 4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요. 가스펠 읽어야 되고,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쌈, 그 시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딩이 많아요. 리터지컬 하나 예배에서는. 지금은 이제 개신구로 넘어오면서, 더군다나 컨템포리 스타일로 넘어오면서는 딱 설교할 본문만 있죠. 바디는 어떠세요? 옛날에 전통교회 다니셨던 분들, 이렇게 손 드는 거 있었나요? 손 들면 이런 게 별로 없었죠, 그죠? 박수는? 예, 박수도 못 쳤죠,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그냥 거룩하게 이만 들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찬양하죠. 근데 이 손 든 거 찬양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이제 카타콤에 이제 기록상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 벽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컨템포리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전까지는 손을 들고 많이 찬양을 안 했죠. 그냥. 근데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시작되면서 이 초대교회 했던 이 바디를 사용한 월십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알람 포지션이라 하는데 그동안까지는 이걸 굉장히 타부시 해왔던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바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에도 뭐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뛰는데 우리가 공예배에서는 예 거룩해야 되긴 그 칼날로 우리가 이 바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죠. 또 프리칭은 어떠세요? 프리칭이 언제서부터 이게 강조가 됐을까요? 프리칭 예 이게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이 프리칭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왜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설교가 중심에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냐 중학교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프리칭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뮤직을 어떤 스타일로 가느냐 바디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많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걸 맞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가 이제 이 캐러거리 안에서 많이 움직여서 변화가 되고 많이 변천이 됐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예배 안에서 닥설러지가 있느냐 그리고 예배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제자 양육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얼마만큼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전도가 되느냐. 그리고 이 가운데 회중의 참여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결정하다, 이 세 캐레고리 안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극과 극을 달리게 되죠. 왜냐면은, 예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포멀한 걸 주장하게 되고, 거룩성을. 어떤 부분은, 예수님 우리 친구인데, 예, 그런 캐주얼한 부분들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 가사적인 면에 있어서 personal versus corporate. 그리고 예배 안에서 얼마만큼 그 freedom을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폼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싸우게 되죠. 이제 블랙 가스펠 처치죠, 여기는 블랙 처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토덕스라고 해서, 이제, 예.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그런 좀 정교회, 좀 굉장히 트랜지션한, 여기는 전통적인 교회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뮤지컬리 싸우잖아요. 뮤직 갖고 많이 싸워야 되냐, 트레디션이냐, 컨템포리냐 싸우지만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단순히 뮤직 갖고만 저희가 이렇게 싸우진 않았었어요. 제가 말했듯이 심벌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말씀을 더 중요할 거냐, 어떤 그 외의 이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싸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했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 싸움을 한번 하셨는데 두 장로님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장로님이 피아노가 이 단상 위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려가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나갔어요. 그 싸움에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한 십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H마트나 한국마트에서 만났네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잘 지내시냐고 얘기하시다가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왜 싸웠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이슈로 싸워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또 예배 스타일도 가지고 또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싸움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을 뭘로 가지고서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뭘로 가지고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좀 우리가 좀 협상을 할 부분이 된다. 했을 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컨텐츠, 스트럭처, 스타일. 예배를 세 개로 우리가 이제 three factors로 우리가 나눴을 때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협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transculturally 교회가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야. 예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폼할 때 협상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 가깝고. 제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주인이 빠진 예배가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죠. 그죠?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죄 삭슨 사망입니다. 이 사실 모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성 속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죄는 곧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보다 더 큰 법이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뢰란 믿고 의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믿음지수, 즉 하나님과의 관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그분의 능력, 약속 등을 의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 등에 관계없이 신뢰하듯이 주를 향한 우리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가 전제되는 믿음이 진실하고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주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

희생된 생명의 숫자로 봐도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처참했던 전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지에서 벌어집니다. 고지를 차지하여 일대를 다 지킬 수 있다거나 또는 군대나 또 물자가 이동하는 가장 전략적인 길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고지가 있게 마련이고 힐, 그 고지를 차지하는 전쟁이 전투가 가장 치열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춘천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들은 대부분 고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3년에 걸친 지리한 휴전협상 가운데 한치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질 때도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 곳곳에 있는 고지전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는 전투들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것이 연합군 즉 소유가 되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중공군에게 뺏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요?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고지 전투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나 또 이란에서 발호한 세력이 중동에 제국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고지를 점령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고지의 하이웨이를 막을 수 있는 요지였으며 그곳을 막고 있으면 그러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통상이라든가 또 군대를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은 아주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의 핵심이었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맞붙기 시작할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가장 큰 세력의 충돌은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 정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온산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 핵심으로 다윗 궁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온산이 시온산이 된 이유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곳이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시온산의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시온산이 그저 이름 없는 전략적인, 그저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러죠? 모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봉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삭이 드려졌던 그 정상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대교회나 이슬람교회에서도 물론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한두 가지 교훈에서 그치지만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함량이 높은 본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ighly potent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처자와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혈족까지도 포기할 만큼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우리 성가대의 이름이 모리아 성가대인데요. 그 모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숫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나중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다음 달 월급도 준비해 주시고 갑자기 내 인생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준다. 그것도 말 돼요. 그것도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죄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준비할 수 없고 내가 마련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준비 안 해주시나요?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한테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내가 일러준 한 산 그 봉우리에 가서 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너무도 달라서 이방신들에게 줄곧 행해졌던 인신제사 같은 거는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주는 조언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주는 교훈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 명령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은 사흘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백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옆에서 넉넉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대견하고 장해 보이는 이 든든한 아들을 옆에 거느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그 사흘 동안 마지막 사흘인데 이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부자지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사흘 동안 그 고민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돼. 갈등 안 할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는 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가 망가지는 거였어요. 사흘을 걸쳐서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명령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어김이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잃어야 돼. 내가 하나를 잃어버려야 반드시 하나를 얻을 수 있어. 그럴 때 사흘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선택하기 전.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반드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해답?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둘 다 선택하려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뭘 예비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선택지 하나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3의 길을 열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의 한 정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터를 미리 잡아놓으시고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시온산을 점령하여 그 성전의 터를 확보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독점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독대하는 독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시온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얻은 왕들마다 제국들마다 그것을 점령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뱀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그 터를 점령하기만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모든 군대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자격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삭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친전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앞에서 순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을 친히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여겨서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때 나를 대면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진노하사 나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시고 나를 찾아와 즐거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친자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자식으로 부름받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허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진멸됩니다.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진멸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희생하고 너를 진멸하겠다는 그 원칙을 내가 희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누군가가 대신 죽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게. 그게 이삭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세우십니다. 시험한 거 패스했어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내 아들은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비의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가 번제로 드려줘야 될 그 장작을 어깨에 지우고 산비탈을 오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삭을 붙들어 매서 칼을 내려 치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작과 같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려. 그 자리가 성전터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인데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언덕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숙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높이 천장까지 닿아 있던 장막이 카테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죽음의 증거인 보혈 피를 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지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인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카텐 구석을 제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이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야 돼.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대속의 죽음의 증거를 거기에 부으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사가 드려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꿈꾸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는 모리아 산상에 성전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의 왕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곳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시온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성전이야.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놓였습니까? 시온산 정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얘기는요,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시오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지성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지파를 평정하고 모든 외적을 쫓아내며 다윗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산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그 시온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온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에 자기의 궁전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설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성으로부터 한 20마일 떨어져 있는 30마일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의 들판에서 양 치고 소 먹이고 살고 있는 염소 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다윗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다 몰아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시민권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중동지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가 국경이 다 그려져 있지만은요, 사람들 다 국경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제대로 세웠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는요, 머릿수 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담당 관리들이 쫙 흩어지죠. 그럼 곳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장성들, 장성한 남자들은 다 나오시오. 왜요?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인구조사 누가 하래요? 이 땅의 통치자인 다윗 왕이 나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명령의 복종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셉니다.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숫자를 세는 순간 나는 다윗 왕국의 공식적인 백성이 됩니다. 공식적인 백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나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 군대로 징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내 머리를 나라에서 카운트했다, 셌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왕의 소유입니다. Subject, loyal subject.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적에 아합 장군이 그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온역이 못된 전염병이 돌게 될 겁니다.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반항했던 아합 장군이, 저 그 왕 장군이 자기 베냐민 지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충성했던 장군이요, 마지막에 반기를 들어버려요. 이 인구조사, 그렇게 심각해요, 인구조사가. 요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 되면 미군은 아예 작정하고 명령 불복종한다, 뭐 그런 소리까지 험한 소리 나오는데요. 명령 불복종했어요.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장군을 시켜서 옆에서 왕이여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왕이 하는 바람에 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급성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급성인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급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잠복기가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으려면 뭐 에볼라 뭐 이런 겁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궁전을 지은 그 언덕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다. 그 시내 산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에 가면 거기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다.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라. 그 자리가 이삭을 번제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맡았던 심판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번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꼽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와 비교돼서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진노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실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네가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돼. 다윗도요,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죠. 모세도 필요했어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네이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진노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가? 너는 사람을 계수할 때 장성한 남자들을 쭉 세워놓고 이름 대?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셀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반세겔의 성전 세를 받아라. 1인당 반세겔씩. 이것은 그들의 속전이니라.
속전, redemption, 대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속전을 받고 인구조사한 것은 허용해 주시고 속전을 요구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은 진도하셨는가? 속전 때문이에요. 속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 이들은 내 백성이지 네 백성이 아니야. 너희 백성들이여 착각하지 마.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 걸 알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인물 밑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듯 다윗에게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십시오. 다윗 왕이여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어요.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시온산이, 이동식 성전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강력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건 사회적인 지도자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인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럴 때 강력해지고 세력이 확보되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세상이 우리를 겁냅니다. 그렇게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며 세상의 세력을 이기어 하나님의 세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속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힘에 우리가 감격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을 모은 지도자들이 더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주실 겁니다. 그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벌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 함께 모일 때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맞아, 우리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럴 때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목적을 이끌어 나갈 때에도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시온산 정상이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건 어디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건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여 반가이 맞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가는 것을 길목을 막으라고 이 세상에서 커지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막아서라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를 시온산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온산임을 믿고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나 괜찮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세우려고 하죠. 다시 말해 도덕은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0: 대구 은석교회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8번째 강해 믿음과 온유를 전해주십니다.
1: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겸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온유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유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유도 도덕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온유를 자꾸 도덕적 시각에서 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온유에 대한 이해도 잘못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온유 그러면은 그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이것을 성격 좋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세상의 시각에서 말하는 온유고 성경에서 말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이 세상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가 구수 여자를 그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구수는 지금으로 하면은 에티오피아 그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취한 구수 여인은 이제 흑인 여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때는 그 모세의 원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죽고 난 뒤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제 구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2절 보면은 그들 비방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이 못마땅해서 비방을 한 것이라면은 왜 당신이 구수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을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너하고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일단 구수 여인을 취하는 문제를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미리암은 모세 누나죠.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란 말입니다. 형제 관계를 두고 생각을 해도 모세보다 더 미리암과 아론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그들 생각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어떤 이스라엘 문제나 또 결혼 문제도 자기들과 의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과 전혀 그런 얘기를 의논하지 않고 흑인 여자들에 취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무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모세 혼자 모든 걸 독단적으로 행한다. 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 여인을 취한 걸 두고 그걸 구실 삼아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쨌든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온유는 모세 성격이 온화하다거나 부드럽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구소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가지고 성격이 온화해서 부드러워서 구소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온유는 뭔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모세 위치가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 위치인데 그런 위치에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수 여인은 이방 여인도 하지만 흑인이에요. 흑인은 그 당시에 종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비방이 있을 것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걸 다 예상했으면서도 모세는 구수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보면은 구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를 않아요. 모세가 모든 비방을 다 무릅쓰고 안으로 삼을 만큼 뭐 구소연이 예뻤다든가 흑인이지만은 뭐 대단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모세가 구소연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모세가 구소연을 취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결혼 문제로 비방을 한 것은 결국은 그 모세의 결혼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온유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찾아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좀 더 돈독히 하려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 지금 처한 위치에 상응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는 선지자인데 왜 네 혼자 처리하냐 이런 이제 시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어떻게 다른가를 6절에서 말씀을 해요. 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미리암을 본 아론도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가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모세 온유는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일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건 모세 위치에서 얘기한 대로 지도자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도자인데 그 생각이 있었다면 그 구수 여인을 안으로 취하지를 못하죠. 비방을 받으면서 체면 구길 거니까 취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지도자야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에요. 모세 그런 모습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과 대비되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아론과 미리암은 나도 선지자다.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인데 말씀하는 선지자인데 왜 우리한테 전혀 응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느냐. 평소에 모세에게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

것을 구수 여인을 취한 이를 빌미 삼아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도 우리도 선지자로 대우해 달라. 자기 위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걸맞게 나에게 대우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다. 자기 위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교회도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대접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러한 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접 안에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접 안 하는가? 그러다가 뭔가 트집잘만 일이 있으면은 불만 담아가지고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기 쉬운 것이죠. 이런 게 어떤 누구 특정인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에게 모든 사람 그런 속성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있는 곳이면은 어김없이 드러난 속성이고 그것이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걸맞은 대접받고 싶어하는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는 이런 게 모세에게는 없었고 그것이 구수인을 취한 것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그런 온유를 이제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온유하지 못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통해서 온유한 것과 온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 성적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라겠습니다. 체면, 자존심 이런 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은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나 괜찮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세우려고 하죠. 다시 말해 도덕은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덕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못 돼요. 도덕적인 착한 일을 아무리 쌓고 또 쌓으면 한다 할지라도 그 도덕적인 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목사로서 좋은 성부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답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도덕의 한계예요. 그래서 도덕으로는 성경이 말한 온유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요 딱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합니다. 도덕은 절대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자. 그게 도덕 아닙니까?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사실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도덕적으로 살자. 그렇게만 살아가도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천국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게 천국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의의 나라가 아니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의의 나라 된 게 아니에요. 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덕을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도덕을 초월해서 도덕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도덕 위에 있는 세계. 도덕을 초월한 세계죠.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말한다면 도덕을 초월한 믿음을 결국 도덕의 수준으로 내려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신자는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신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자꾸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행동을 따라서 구원 받을 만하고 받지 못할 만하고 낳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의로 되어진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 의해 판단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걸 무조건 덮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결국 나를 볼 때 구원 받지 못할 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즐기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의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신자다.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충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게. 이미 충만이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상태. 그게 내가 잘해서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속에 있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도덕과는 절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선한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선한 것으로 나를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격상시키려고 하죠.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런데 신자는 나를 격상시키려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신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신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자는 이미 구원된 것 안에서 격상시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을 가지고 신자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이제 어떻다고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모세가 누구와 결혼한 지 간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 결혼하겠다는데 시부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볼 때는 다릅니다. 일단 구스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그것도 흑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볼 때에는 아니 지도자가 왜 저런 여 결혼해?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했는데 총각이어서 창녀와 결혼한다 목사인 제가 그게 비방거리가 되고도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런 여 결혼해? 또 저도 내가 목사인데 저런 여자가 결혼하면 내가 이런 욕을 받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런 모든 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자기 체면이 상하든지 간에 사람이 욕을 먹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는 어떤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자기를 채워야 되는 이미 그런 것이 없는 모든 게 충족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고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자예요. 그게 모세라는 것이죠. 체면을 상하든 비방을 받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지 아니한다. 난 이미 하나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비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모세 온유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충만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내 영광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죄의 속성 뭐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죽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몰골이거든요. 사람에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당한다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신 예수님에게는 말도 못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세상에서 체면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 명화 지키고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들, 그게 예수님의 온유죠. 모든 게 충족된 상태에서 나와지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체면 지키려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 나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죄구나. 그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어떤 영광된 길로 데려가시기보다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는 길로 끌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날 부끄럽게 합니까? 불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불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땅한 게 나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온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으로 가능한 온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온유를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온유는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둠이다 그걸 알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안다는 게 우리에게 말, 지식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 그 알미 나를 파헤쳐요. 파헤치면서 내가 어둠이구나.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네 어둠이야. 너 왜 그따구밖에 못하나?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둠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경우도 그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런 여인을 안으로 맞이했느냐? 이게 하나의 구시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구수 여인을 그런 시가 본 것이죠. 아주 천하디 천한 그런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를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어둡니다. 그걸 하나님 만남으로 알게 되었다면 구수 여인을 보면서 천하다 그런 말이 못 나오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묻었는데 자기에게 똥이 묻은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깨끗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겨가 보이는 거예요. 겨 묻은 것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똥 묻었다 그겁니다. 네가 똥 묻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악한 자로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등장합니다. 신약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하는 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에 있습니다. 구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난 금식했습니다. 난 구제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뭘 했다 할지라도 나와지는 것은 나는 똥 묻은 더럽고 냄새난 존재입니다. 그 고백에 사실 할 말이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늘 이제 죄인이란 말을 했는데 오늘은 똥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 새롭게 들릴까 싶어서 똥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똥 묻었다. 전에 그 무슨 드라마인가 무슨 바이러스인가 뭐 드라마에 그 김맹민입니까? 무슨 맹민인가? 그 아줌마 보고 똥덩어리 딱 말하잖아요. 똥덩어리. 전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야, 그 나한테 한 소리처럼 딱 들리더라고요. 똥덩어리. 자, 오늘은 똥으로 나갑시다. 똥으로. 저녁에 잊어먹으시고 밥 먹을 때는. 자, 우리는요. 뭘 해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했다 할지라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칭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 못 들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사실 다 죄의 속성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꼭 뭔가 하고 나면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잊어요. 항상 아 내가 이걸 했지. 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붙어 따라다닙니다. 그럼 그럴 바에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어둠의 모습일 뿐에 지나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한 것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까지 하지 말자 심통 부리는 거죠. 심통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구 삼아가지고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 집사님 참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신앙 좋습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나오니까 똥 묻은 더러운 존재 그런 말이 박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통이 일어나는 왜 날 안 알아주지 않지?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더러운 존재를 잊었구나 이걸 보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더러움을 똥 묻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피로 그 더러움을 다 덮으시고 깨끗하다 넌 거룩하다 이런 선언 그 선언을 받게 하신 은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에요. 무릎을 꿇게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알게 되어지면서 늘 내 더러움을 깊이 깊이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럴 때 구수 여인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게 구수 여인을 안으로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게.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좋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세요. 하시고 구제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헌금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뭐 그럴 거 없겠지만은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이것 한 가지 명심하세요.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대단한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명심하세요. 뭘 했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다.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 속엔 자꾸 뭔가 다르다는 차별을 받고 싶어. 차별 대우를. 한 것만큼. 보던 품꾼 비유처럼. 난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에 따른 뭔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것이 더러운 나의 속성이지. 그렇게 자기를 보고 또 보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됨이 없다는 그게 살아있으면 돼요. 오전 말씀대로 이것이 말이 아니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 자로 내 어둠 보면서 모든 자를 나와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유예요. 그런 온유가 믿음으로 인해서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온유는 내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우리에게 가능하지가 않는 일입니다.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유가 뭔가를 듣고 알긴 알았지만 온유하지를 못하고 차별이 있어요. 늘. 그걸 속성이니까. 그런 나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 이름을 온유하심으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온유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온유에 깊이 들어가고 그 온유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온유에 의해서 어느 순간 온유가 나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유지 못되죠. 늘 또다시 내 악한 속성에 의해서 차별됨이 나오고 미움 품고 갈라내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연히 세상이 악한 게 보이고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면서 온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그만큼 이 땅이 싫다 그겁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아 이건 없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세상이 싫어지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죄가 보이고 죄가 싫어지니까 그 죄가 미워지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온유하지 못한 세상, 나 그걸 보면 볼수록 정말 온유한 자로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 그립습니다. 그 고백에 나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는 똥 묻은 더러운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신똥 또 장똥 뭐 또 이똥 그렇게 모이는 게 교회예요. 똥들의 모임. 그리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똥들이 모였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똥 묻은 더러운 자인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여기 다릅니다. 그 차이죠. 또 똥 묻었던 걸 알았다 할지 어떤 사람은 그것 자기가 씻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더러워 내가 씻어야지. 그건 역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씻어낼 수준의 그런 더러움이 아니에요. 그 더러움은 예수의 피로 가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덮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아는 신은 자연히 주를 바라봅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제발 예수를 바라보라고 소리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어지면 자연히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알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부지런히 들여다보시란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드러나는 내 죄의 본성 이걸 잊고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 뜯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나면 나와지는 내 속성들 그걸 보시면 내가 이렇구나 정말 깊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게 성령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가려질 수 없는 더러움이다.
알게 되어지면은 마음은 자연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으면은 어디서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이 들리면 자연히 그쪽 귀가 향하는 것이죠. 자연히 마음이 향하게 되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마음이 장악되어진다면은 내가 죄인됨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신 엄청난 복이고 은혜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뭐 돈 받고 잘 되고 이거 복보다도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면 내 온 마음에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진다. 주님에 대한 그 복음 말씀에 귀 들리고 그 말씀 마음이 붙들리게 되어진다. 그것만큼 복된 게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선물, 이런 은총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감사함이 자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자에게는요, 뭐 돈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게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그게 목표가 아닌 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은 돈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나보다 힘 없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천대하는 건 나아지지 않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있을 이유가 없은 거예요. 디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날 때부터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전에는 누구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비참 미워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몰랐죠. 그게 전에는 그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신앙 좋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행세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 사람을 사랑하심, 그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중생되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상속자가 된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복음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네가 전에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 크기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알아가시고 그걸 누리는 그 삶의 길에서 온유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받는 거죠. 차별치 않고 판단치 않고 비판치 아니하고 나도 전에는 당신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설령 그 사람 구원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도 전에는 모른 자였다. 무지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 내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도 성령께 맡기는 거죠. 맡겨놓고 내야 할 일은 이게 복음입니다.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하고 그게 우리 서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오전 말은 바쁘다 그 말입니다. 한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 복음에 붙들린 그런 삶들이 되어서 부지런히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에 매여 있는지 알아가시고 그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것이 온유로 나와지는 늘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오스트리아에서는 다뉴브강을 헤엄쳐 건너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강 중심에 있는 소용돌이 지역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선수들은 이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내는데요. 요령은 간단합니다. 소용돌이 지점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서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프로들은 소용돌이에 잠시 몸을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거센 물결이 사람의 몸을 한껏 빨아들였다가 수면 위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소용돌이에 빠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4번째 시간. 환란 속에서도 시험을 이겨낸 교회들은 그 대가로 교회의 성장을 확인하게 됐다. 그 성장은 수적으로 폭발적인 부흥도 있었지만 그 언제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성숙을 갖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열매가 교회의 부흥이었다.
1: 교회 부흥은 몇몇 교회들만 있는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라고 간판에 걸린 곳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곳엔 전에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다시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모이는 순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건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교회란 힘을 모으고 가르치고 또 나아가 사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실로 평양 지역의 교회 성장은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와 북감리교 소속의 감리교회들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2: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인가?
3: 그렇습니다. 지난번 길선주가 그렇게 나간 후로는 교회가 아주 기고 만장해 있습니다. 자기들 우리 통감부를 이겼다나 뭐라나. 아이고 내 참나. 아이고 없어서. 가뜩이나 놈들이 눈꼴 시러웠는데 지난번 일러는 차마 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교회당이란 교회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입니다. 들리는 성문으로는 우리 대일본 제국을 이기는 곳은 교회당밖에 없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2: 아,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저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3: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있다니까요. 당장 밖에 나가보세요. 아, 답답해서.
4: 마, 들었는겨.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당만이 외놈들을 이기는 곳이라 합니다.
5: 네,도 그 소리 들었디요. 고조 그거야 예전부터 나오는 말 아니었네. 언제 우리가 외놈들한테 진 적이 있었네.
4: 하모. 그렇지만도 지금은 그때와는 만 천지 차이가 있다입니까? 외놈들이 교회를 무서워해가 벌벌 떨고 있다는 소문이 안 돕니까? 막 그 소문처럼 이제는 외놈들이 우리 교회장 말만 들으면 내 빼시면 좋겠습니다.
5: 그야 이를 말이네.
6: 저 여기들 있었구만. 예. 길에.
4: 아니, 권사님. 응? 와예.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습니까?
6: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갈 데가 있어. 응? 자, 예? 다들 나를 따르라오.
5: 오대를 말입니까?
6: 따라 나서면 알아. 날려 따라 나서라오.
5: 예.

0: 아니, 여기는 무슨 일로 데리고 왔어요?
1: 그곳은 한참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고 있는 사창골 교회 신축 현장이었다. 교회 신축 공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인부와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두들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2: 그저 여기는 사창골 교회당 건설 현장인데 그저 우리들을 데리고 온 연유가...
3: 자, 어서 팔들 걷어붙이고 일들이 나아싸오.
2: 아니, 그저 일이라뇨. 기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0: 예,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당도 아닌데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까?
3: 아유,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회가 우리 창대한 교회만이 교회네? 아, 여기 저 사창골 교회 또 남문박 교회도 산정현 교회도 다 같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야. 지금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네? 같은 자녀로 일손을 거들어야 하는 것 아니네? 저기 보라오. 다들 다른 교회당 사람들이 와서 돕고 있는 거야. 아, 그런데 명색이 우리 창대현 교회 사람들이 강 건너 물, 아니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있겠네?
0: 강 건너 교회당 짓는 깁니다.
3: 그래. 교회당 짓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자, 날래 가자오.
2: 이거이 우찌해야 하는 건지.
3: 아, 뭐 하고 있네. 날래 오라니까.
4: 평양 교회들은 하나가 된 까닭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란 별칭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수고들이 있었기에 평양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검색창에서 만나는 경우, 또 교회의 홈페이지에 달린 링크나 카페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달려있는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연히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BBN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기 전에 친구나 친지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클릭하신 후에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친구 한 명, 또 성도 한 명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기의 특징을 들라면 이유 없는 반항과 또 미래에 대한 회의와 불안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성도의 교통이 싫어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일이 피곤해지고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사춘기에 접어들어 계시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춘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시편 139편에서 143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4: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내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2: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닳으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4: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

0: 세상이 주는 백만 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불보다는 백만 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 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일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불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8장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어서 17장 거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도의 결정들을 우리가 흔히 그것을 다락방 강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들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어요. 어거스틴은 이 강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강론에 있어서 사용된 단어들은 가장 쉬운 말들이지만 그 개념은 가장 심오하다.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다락방 강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섯째 부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18장에서 20장까지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며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공간복음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주님의 고통,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이 있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이 공간복음들은 그 주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었죠. 즉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이방인들에게 받는 그 모욕과 또 그 천대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후에 육체적인 부활로서 승리하시는 것, 이것이 공간복음의 줄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강조는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공간복음은 인성이 강조된다면 이 요한복음은 신성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의 인간이십니다. 때문에 여기에서의 강조는 그분의 영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의 체포와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론하실 때 얼마나 자주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속해서 그런 강조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과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신의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엄과 유순함이 스며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야외에서 밤을 새우신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기드론 시내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주님께서는 종종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로 가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늘 거닐곤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귀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과 그의 친구이자 상담자였던 아히도벨의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배신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왔을 때 그만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이쪽으로 건너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도시에서 밤을 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마지막 주간에 그분께서는 베다니로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적들에게 그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용한 장소로 가셨던 거죠. 그들은 그분을 잡기 원했지만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성전이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동산에서 주님의 고통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요한은 주님의 기도와 극심한 고통을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금 설명하면 다른 복음서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미기 목사님의 강조점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께서 체포에 저항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위엄은 절대적으로 압도적이셨어요. 지난 사건들에서 예수님의 적들이 당신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숨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피하시려고만 했다면 기적적으로 사라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원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서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아야 될 안목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절로 가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주님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체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약 5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마태도 많은 무리가 유다와 함께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검과 몽체를 가지고 또 많은 군인들과 같이 왔을까요? 그 무리를 데리고 가면 그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위엄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병력으로 포위되어진 단지 가엽고 약한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만일 주님께서 스스로 잡히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기들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이 원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당신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그 늠름함과 그 당당함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로 가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때 그들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와 땅 아래 곧 음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은 그분을 구세주,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유다가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유다가 3년간 같이 따라다니면서 몰랐을까요? 바울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으로만 봐야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다가 그분께서 영광의 주로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8장 6절로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론 유다를 비롯한 그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물러가사 또 내놓으라 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존재가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순종하여서 이 어두운 때에도 당신께서 이 땅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다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마 그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 뭐 용기백배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멈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게 쉽겠어요. 이 사건은 한 가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35편 4절에서 우리는 인간 편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40편 1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영광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가 누구이신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18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두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위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에게 누구를 잡고 누구를 잡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잡히며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지금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재미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증인들이나 공범자들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10절 말씀 봐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왜 그들은 칼로 군사의 귀를 벤 베드로를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11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의사 누가는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베드로를 붙잡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가엾고 무지한 어부 시몬 베드로, 아마도 그의 내면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죠. 그는 주께서 왜 주께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없습니까? 이 물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날 밤에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주님께 헌신하고 또 재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어떤 모임에서건 항상 앞장서 헌신을 했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바울이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의지는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속으로 괴로워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을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선량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그물을 아주 다루고 던질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그만 귀만 자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검을 가지라고 충고하신 것은 그분의 방어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보호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 복종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분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이 있죠. 시편 116편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고 예레미야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기쁨의 잔이 있습니다. 이건 시편 23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요? 넘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마셔야 할 이 잔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잔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셔야 하는 심판의 잔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이것이 그분에게는 부당한 것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마시셨어요? 그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미움의 잔, 이 죄의 잔을 마시셨던 거죠. 또 다른 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오는 심판의 잔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로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것이 이 심판의 잔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시편 11편 6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노의 잔인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주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마셨다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11조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라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십일조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이거는 정말 벌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내가 십일조 못 드리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반드시 십일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11조 안 하시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못합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게 차라리 쉽지 여러분? 돈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적을 때 있는 그 상태에서 11조 하는 이것이 그게 좋은 것이지 지금은 못하고 내가 나중에 이 다음에 부자 되면 돈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십일조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가난할 때부터 십일조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십일조 했다? 그런 사람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치약 중에 콜게이트 치약 있죠?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콜게이트 치약 회사를 만든 사람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언해 준 그 조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십일조 생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콜게이트 치약이 지금 온 세계에 나가 있죠. 아이보리 비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비누 중에 아이보리 비누라고 있죠? 그 회사를 시작한 분은 프락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뭘 했느냐? 십일조를 했습니다. 십일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큰 회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퀘이크 오트밀이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음식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오트밀 이런 거 많이 먹는데 퀘이크 오트밀이라고 우리 가게도 나가면 있어요. 퀘이크 오트밀. 그것을 그 회사를 시작하신 분은 헨리 크라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회사가 크게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포도주스 중에 웰치라고 있죠? 고급 포도주스 만드는 그 회사인데 웰치 포도주스 시작한 분은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십일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연고 중에 맨솔에담 연고가 있죠? 그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엘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십일조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온 세계 맨솔에담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홀리데이 인은 아십니까? 예, 호텔 홀리데이, 홀리데이 인.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은 왈리스 존슨인데 이 사람도 역시 가난했어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온 세계에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자 돼서 11조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 그리고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으로 11조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아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후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후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후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째째하게 하나님이 내 나라 안 돼요 하나님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과자를 딱 이렇게 사주면은 어떤 아이는 과자를 내가 딱 사주고 나 과자 좀 줄래? 그러면 어떤 애들은 잘 줘요. 그런 애들은 또 사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내가 사주고서 과자 좀 줄래 했는데 죽으라고 안 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밉죠. 그런 애들은 안 사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러 갈 때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또 주시는데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냥 안 내놓으려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고 한번 11조 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복받은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게 관심이 있고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대다수 부모님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만 존재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건 이건 결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보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죠. 시편 119편을 쓰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9편 147절과 148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읽고 싶었으면 잠도 안 자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또 에스라 같은 분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한 분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에스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그 이번 주간에 읽어야 할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 읽어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5장 정도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날도 다 빼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우리 큐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간단히, 그거는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하시고 읽는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읽으시면 1년 안에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5장 읽는데 시간 한 2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읽는 사람은 15분,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 30분만 빼면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올해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드라마 하나만 끊으면 돼요. 30분짜리 드라마든 뭐 1시간짜리 드라마 이거 하나 딱 끊든지 아니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신문 읽는 걸 조금 줄인다든지 뭐 다른 잡지라든가 이런 거 읽는 시간을 조금 줄이셔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성경 일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온 교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내일은 5장까지.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성경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앱이 있거든요.

0: 이제 틀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 그 아주 집중도 잘 되고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올해는 성경 1독의 해다 생각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익이 있죠. 자, 성경 구절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이런 것들입니다. 또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들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 죄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큰 위로를 줍니다. 그 다음에 92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고난 중에서도 이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결국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00절입니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결국 거짓 행위, 죄악들 이런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읽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도록 도와주시고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똑똑하고 왜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는 민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암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읽게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받는 비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은 이 세 가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죽임, 아들을 죽임 우리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10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 손에 죽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축자들이에요? 싫다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버렸으니까 나는 당신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살해했습니다. 이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19절 보십시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라.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께로 막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말씀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내용이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갑자기 구원을 찬송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 기이하도다,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래요.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정했다는 말, 지으신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정하신 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리돌에서 새로운 집이 지어진 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그 신기한 일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에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면 뭘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면 뭐가 구원이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일 거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구원으로 봐요. 우리가 식민지배에 있다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일 것이고 병들어서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 될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사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참 기이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럼 구원의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와야 구원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건축물이라면요, 돌로 담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돌로 담을 쌓는데 제주도 가보면요, 그 담을 밭이나 또는 벽, 돌로 뭘 해놔요? 담을 엉성하게 쌓아놓은 것도 태풍 불어도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 돌과 돌을 잘 붙여놓으니까 구멍이 숭숭 뚫히는 그런 돌들이요. 자, 저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집 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벽이 큰 벽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장마가 오고 하면 이 돌담이 좀 무너져요. 그러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제 도와가고 아버지 담을 쌓는데요. 그리고 돌을 쌓으면 돌로 담을 쌓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돌이 다 필요해요. 큰 돌, 작은 돌, 뭐 삐죽한 돌, 넓적한 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돌들은요, 잘 안 맞는 깨어서라도 넣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새석처럼 끼워서 이렇게 담을 쌓아가는데 그런 돌을 쌓을 때 꼭 곤란한, 담을 사이 참 곤란한 돌인데 꼭 럭비공 비슷한 그런 돌이 있어요. 럭비공 비슷한 그런 그 돌 있잖아요. 이건 단단해요. 깨어지도 않아요. 이놈을 갖다 놓으면요, 다른 돌에 삐뚤삐뚤해서 이게 안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맞춰도 안 돼. 그 이 망치로 깨도 안 깨져요. 이런 돌. 어떻게 합니까? 담을 사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돌은 다 필요해요. 작은 돌, 큰 돌, 뾰족한 돌, 넓적한 돌, 뭐 삐죽삐죽한 돌 다 필요해서 담을 샀는데 이 돌은 건축자들이 사타가 전혀 쓸데없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 다 쌓고 나면 꼭 버려지는 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 딱 버려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삐뚤삐뚤한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집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저걸 왜 모퉁이 돌로 삼지? 저거는 삐뚤삐뚤한데 불안한데 집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돌에 집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집이. 참 신기하네. 참 신기하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네. 참 신기하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건축자들이에요. 우리 각자 각자가 건축자들 아닙니까? 나 건축 자격증 없는데요. 아니 우리 인생의 건축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인생의 건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멋있게 건축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건축학 개론 안 보셨어요? 저는 소문만 들었고 영화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말만 들었어요. 건축을 인생이 자기 각자가 이제 인생의 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하나 지으려면 뭐 필요해요? 옛날 같으면 돌도 필요하고 뭐 나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가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에어컨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 필요 없는 거 옛날에 에어컨 냉장고 없어서 다 살았습니다. 수천 년을 에어컨 냉장고 다 살아요. 텔레비전 사놔야 되잖아요. 온갖 것들 필요하다고 다 들여놓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해도 이제 자기 인생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막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인생의 멋진 내 인생의 건축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취직을 해도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결혼을 해도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사람한테 결혼해보니 알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됐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들여놓는 거죠. 자, 그러다가 뭐 취미생활도 하죠. 사람들이. 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가장 높은 가르침, 마루종자가 된 가장 높은 가르침 종교예요. 종교도 꼭 필요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예. 그러니까 진짜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줄 그런 종교 하나 필요해. 그래, 내 인생이 행복이 된다면, 내 인생을 건축한다면 종교 하나 선택하지. 기독교가 좋을까? 불교가 좋을까? 천주교, 아이, 나는 막 기독교 선택했어. 라고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깜짝 놀랬죠?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것도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도움을 얻고, 그죠? 위로도 받고, 좀 토닥토닥 해주고, 죽어서도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 보면 예수님 죽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제 뿐이군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녔거든요.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종교를 선택할 때에 자기 인생을 멋지게 건축하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보는 경전이 성경이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보니 인간들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때려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죄건을 모르면 윤리도 그런 죄? 그건 죄인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이것저것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잔재도 넣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종교도 필요해서 종교라고 하나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어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 죽은 예수가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딱 좀 사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사랑을 추구하면 너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버려요.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예수예요. 내 좀 재미있게 좀 살려고 하니까 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건축자로서 예수를 하나 믿어보려고 했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반품해야죠. 물건 서보다 마음에 안 반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3절. 오늘 보면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진짜 열매 맺는다고 대제사장한테 얼마나 노력해 율법 열매 맺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받는 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전적 죄인이고.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왔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피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를 죽여온 후손들이에요. 그럼 이 책망을 듣고 맞아 우리가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죽인 자 맞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잡고자 하나. 왜 잡아요? 죽여버리려고.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를 알기도 아직 못 죽여요. 다음 주 한 번 더 예언한 게 보돔 천국 잔치 비유예요. 잔치 하나 또 다 잡아 죽여요. 천국이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도대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한 세 곳 정도 찾아서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6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자기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뭐예요?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 믿음과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기도 능력으로 흔히 하나 내 영발로 일어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이튿날 관리들과 5절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건의 따지는 사람이죠. 건의 문제 묻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내들은 공예 회원들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서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병자 고쳐주었죠. 말씀 가르치죠. 요 질문 지금 누구에게 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했잖아. 누구 권위로 이 짓을 하느냐? 사도들 누구 짓으로 이 짓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맺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도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건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받쳐 신에게 뭘 갖다 바치거나 신으로부터 뭘 받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 종교가 어떤 꼴로 나가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 꼴이 어디로 가는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118편 말씀을 누가 인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 손에 죽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은 그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축자들이에요. 싫다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버렸으니까 나는 당신을 버리고 나는 당신을 살해했습니다. 이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나 2000년에 안 태어났는데요. 선악과 따먹다는 나는 선악과 안 따먹은 건데요. 인간은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예요. 아담 안에 한 인간뿐이에요. 한 인간. 그런데 아담 외에 한 인간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로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확장일 뿐입니다. 아담을 쭉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표현하는 우리가 제가 57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허리가 올라가면 전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아담이에요. 세상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해요. 그래서 이 아담에서

0: 누가 6에서 생명이신 의와 생명으로 넘어갈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생명 나무나 나갈 차단이 없어요. 생명 쪽에서 우리를 잡아서 생명을 끌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 쪽에서 손이 와서 우리를 끌어서 생명을 넣을 때는 반드시 뭐가 전해되느냐? 복음이 전거돼요. 어떤 복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어 그리스도가 돼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생명이 일어나는 증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 한 곳과 그 바울 사도의 말씀 두 곳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정말로 거듭났나요? 거듭났다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빠는 것은 본능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들었냐 안 들었느냐,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말씀에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근데 말씀을 꺼도 꼭 밑줄은 자기 좋은 것만 꺼놔요, 빨간 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내가 밑줄 꺼난 그 빨간 밑줄 꺼난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일 장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사모하느냐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래해라. 결국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주의 인자가 커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거듭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증거가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럼 교회 올 때 말씀에 관심 없이 나오시면 좀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갈급하면 그때 오세요. 말씀에 갈급하지 않으면, 십자가 보면 갈급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식당은 와 이래 좁나 이거. 사람 많고 줄을 한참 서서 있고 가면 반찬 뒤에 가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럼 밥 드시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침에. 그죠? 11시에 오니까 아침에 10시쯤 밥 드시면요. 점심 안 드셔도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모여야 되고 거듭난 자는 주의 인자임이 임하여야 되고 주의 인자임이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되면 왜 십자가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는지 그거 알고 이야기하는 이거 외에 다른 관심사 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도 좀 멀리서 오는 아이들 때문에 9시 반에 해서요. 9시 반에 하면서 그 마치고 애들 막 태워주고 이러는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박준수사 그것도 한 10년 동안 혼자 운전했는데요.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관심이 있으면 애 태우고 부모가 오세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막 한 달은 네가 하고 한 달은 내가 하고 애들과 이제 같이 두 가정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령한 젖을. 그게 주의 인생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보세요.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나 사람들은 싫다고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누구에게는 택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돌이에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이 될지어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 드린 게 뭐예요? 8절, 6절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는데 요 기억된 각조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해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어떤 모퉁이 돌이에요? 사람들에게 씨를 버림받아 버림받은 그 돌을 예수님은 뭐로 봐요? 그 돌을 보배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다고 버렸는데 그래서 십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미련은 우리에서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보배로 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뭘로 봐요? 보배로 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배로 보고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인 세상은 뭐로 보일까요? 하나님은 불태워 없애버릴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진멸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씨어버린 바 된 그 예수.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예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싫다고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설교. 내가 널 부르게 다시는 오는 거 봐라. 내가 다음 주부터 절대로 안 올 거야.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어? 그런 예수만 골라 전해줘야 그게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리가 좁아서. 괜히 사람 많으면 또 뭐 헌금회가 예배당 짓자 하면 얼마나 돈도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도를 시원해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람들이 싫다고 했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보배예요. 그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디귿 미역 각주본 이사야 8장 10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돌 하나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요? 보배로운 돌이 되고 이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이 예수잖아요. 예수 왜 믿으려고 그래요? 아, 예수는요 사람이 환영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예수 틀린 예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버려버린 그 예수예요. 당신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 믿겠어요?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 싫다고 저주받아 침뱉고요 뺨치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야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본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예수를 하나님이 보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버림받은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게 붙어서 집이 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이하다. 원더풀. 신기하다. 미라클. 놀랍다. 기적이에요 그게. 누가 버림받은 예수 주섬주섬 주워와가지고 당신이 나의 주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십등급 길에 가서 뱉어난 건 주소가 쉽겠어요? 버려 사탕 옛날에 그런 사탕도 주워 먹었어요. 먼지 다 털어내고 먹었어요. 십등급도 주워가 씹었고요. 그런데 요즘 누가 그러겠어요? 요즘 누가? 애들이요 얼마나 입이 고급진지 간식 주면 다 먹고 버려요. 그냥 간식 주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서 얼마나 잘 먹이는지. 여러분요 하루에 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밖에 안 된대요.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쓰죠. 전 세계 10%는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하루에 내가 만 원을 쓰는 한 달에 30만 원 쓰잖아요. 그럼 4인 가족은 120만 원 쓰겠죠. 120만 원을 쓰고 산다면 우리는 극빈자 중에 극빈자겠죠. 전 세계 10%는 들어가는 부자예요. 별로 뭐 동의를 안 하는 눈치인데.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이면 100명으로 대학을 나오면요. 10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더 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사람들에게 씨어버린 바 된 그 예수가 보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은 한 돌인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세상 부끄러움 별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게 영원한 부끄러움이 문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부름 당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게요, 그침돌이 아까 다 깨져, 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 안 봐요. 너희가 버린 그 돌, 나는 내가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긴다. 너희가 버려버렸지, 나는 그 돌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우리는 버림받은,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내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뭐로 여겨주실까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의 희생과 공로를 알구나. 너 천국에 들어와. 예수님도는 천국 들려주는 거거든요. 너 그 공로 안에 너 천국 들어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죄와 사망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생명 안에 들여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에 넘겨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는 것, 그걸 전하는 것, 이게 구원하신 이 땅의 사매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를 물어버렸어요. 버렸잖아요. 그죠? 바울도 예수를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 돌, 그 돌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그래서 복음은 이거예요. 모퉁이 돌, 그의 안에서 버려진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참 기이하죠. 어떻게 십자가 예수를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 전개해서 주께서 구원하셔야 버림받은 돌에 붙는 자들이 나와요. 버림받은 돌을 믿는 자들이 나와요. 요나 복음 당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몸된 성전. 그래서 그 성전된 자들은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이래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이 집이 제가 볼 때는 다 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요새 옛날에는 한 달 걸려 갈 길을 요즘은요 한 시간면 가요. 비행기 타고 가고요. 인터넷으로 가고 방송으로 나가고요.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도 오직까지 복음 안 전해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면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부리만 모퉁이 돌에 붙어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어요. 다들 멋진 돌, 성공한 돌, 비전, 꿈 이걸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저주받은 십자가 침뱉음 당하는 예수 사람들이 고개를 도리질하고 도망가는 그 돌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끌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고 믿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끝나는 날까지 증거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은 불태워버리면 되죠. 그것도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낮아져도 괜찮잖아요. 좀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내 마음이 낮춰지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병을 주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버렸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으로 담겼다면 이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그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겼다면 전부 다 얻은 겁니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 그거 어차피 사라질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 전부시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자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누구에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기쁨이니까 이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면 이러는 거예요. 니 그거 하나? 니도 그거 하나? 끝이에요. 그 이상 말이 안 돼요. 이 놀라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우리가 거기에 붙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으로 되어지는 저와 이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수님 사람들이 싫다고 버려진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시작된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BBN은 시작부터 오직 믿음으로 삶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역사를 통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취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후원과 기도를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열매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43년간을 성경에 기초한 방송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선교 후원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사역에 함께하시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떤 사람이 양로원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양로원의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들은 현재의 삶이 외롭고 또래들보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대부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누가 그들을 기억해 줄지 염려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구주가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왕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외롭게 느껴진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편히 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천국 소망이 보장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지인들과 만나 서로 대화하고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블로그, 트위터, 이메일, 그리고 웹링크 등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주고받는 방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BBN 한국어 사역에서도 오래전에 한국어 성경대학 강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등록만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며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클린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야기에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곧고 바르게 걸어갈 것 같았던 그의 발걸음이었지만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자 그는 이후로 오랜 시간 되돌아오지 못한 채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 말이죠.
1: 아, 뭐야, 또 기름이 다 떨어졌어?
2: 아니, 대신 돈이 바닥났어.
1: 아, 그래? 아, 그럼 아무 주유소나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얻으면 되지. 거기 늘 현금이 있고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잡힌 적 없이 해냈잖아.
2: 그치만 주유소엔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좀 위험해. 그냥 여기 지나가는 차 하나를 덮치자. 여기까진 경찰이 출동하지 못할 거야.
1: 좋아. 어, 마침 저기 불빛이 하나 보이네. 얼른 밖에 나가서 있자.
2: 권총은 안 보이게 감추던.
3: 아, 차를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지갑 내놔, 안 그럼 쏜다.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처음부터 그릇된 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한 판단과 잘못 내디딘 발걸음은 그의 인생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빗나가게 되었다가 또 어떻게 그의 길을 회복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클린턴 굿윈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뉴멕시코의 로즈웰에서 군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부모님은 애리조나로 이사하셨고 아버지는 거기서 제가 12살 때까지 이발관을 운영하셨죠.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거나 성경 읽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분이셨습니다.
0: 지금 뭐 읽고 계세요, 엄마?
2: 잠언 말씀이야. 이 말씀들은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
0: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신 거 기억나요.
2: 네가 그 일을 기억하다니 반갑구나.
0: 그런데 왜 아빠는 성경을 전혀 안 읽으세요?
2: 너무 바빠서 그러신 것 같아. 참 슬픈 일이지.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땐 네 아빠는 예배 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셨어.
0: 오, 아빠가요?
2: 그래.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엄마는 오르간을 연주했고 아빠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단다. 그런데 결혼 후 아빠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했고 그러면서 교회와 멀어지셨어.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1: 제가 13살 때 우리는 다시 시카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에 열심히 던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 남동생과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0: 선생님,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짓나요?
3: 그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뒤를 계속 따라다니시는다.
0: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나요?
3: 그건 그들이 진리를 모르거나 안 믿기 때문이야. 혹은 마귀가 속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2: 클린트, 주일학교는 어땠니?
0: 엄마, 저희 모두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2: 정말? 클린트, 너무 멋지구나. 엄마가 널 위해 계속 기도해왔었어.
0: 엄마, 저 요즘 장래에 목사나 선교사가 될지에 관해 생각하고 있어요.
2: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 넌 항상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왔었어.
0: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시내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 사역을 가는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함께 참여해보려고 해요.
2: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나, 클린트.
1: 그렇게 해서 14살부터 저는 한 선교단체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16살 땐 낮에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하는 한편 저녁에는 성경 공부반에 등록해서 다녔고 또 틈틈이 밤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곤 했죠. 하지만 18살이 되었을 때쯤 제 인생의 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 뭐? 뉴멕시코로 가겠다고? 엄마는 네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클린트.
1: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그곳으로 가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준다니까 그곳에서 살면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거고 집으로 돈을 부쳐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엄마.
2: 네가 그 일을 얻게 되면 우리 집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긴 할 거야. 하지만 네가 하던 성경 공부는 어떡하고?
1: 통신 강좌가 있어서 그걸 수강하면 돼요, 엄마.
2: 그렇다면 다행이네.
1: 가서 편지 쓸게요.
2: 그래, 꼭 편지 써야 된다. 엄마도 널 위해 기도할게.
1: 저는 뉴멕시코로 갔고 그곳에서 전 한 커다란 호텔에서 창고 관리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갈 수가 없었죠. 그래도 한동안은 성경 강좌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점차 성경은 잊혀졌죠.
2: 사랑하는 클린트, 너도 알다시피 우린 다시 애리조나 킹맨으로 이사했어. 그곳은 물가가 싸서 생활비가 적게 들거든. 그래서 이제부턴 네가 우리에게 돈을 붙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잘 생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여전히 성경 통신 강좌를 잘 수강하고 있기를 엄마는 바란다.
1: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서 정처없이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엔 화물열차 차량 아래에 강철로 된 막대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막대 사이에 넓은 널빤지를 대고 타는 방법으로 여행을 다녔죠. 이곳저곳을 떠도는 동안 저는 하나님 혹은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 묵상하기를 중지했고 또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봄날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 이르자 화물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호텔 주방에서 일자리를 구해 그곳에서 몇 주 동안을 일했죠. 그때 제 또래의 한 청년을 알게 됐고 우리는 저녁에 종종 만났습니다.
4: 접시 닦는 거 지겹지도 않냐, 클린트? 그냥 관두지 그래?
1: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 혹시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 뭐 알고 있어?
4: 물론 알고 있지. 쉽게 돈 버는 방법. 혹시 현금 좀 가진 거 있어?
1: 나 저번에 월급 받은 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건 왜?
4: 그럼 코트 챙겨 입어. 우린 지금 쇼핑을 갈 거거든.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돈을 주게 만드는 그 물건을 사러 가보자고.
1: 아, 잘 이해가 안 돼. 뭘 사러 갈 건데?
4: 일종의 강제수단이지. 38구경 권총 말이야.
1: 우리는 권총을 두 장 산 뒤 1년 반 동안 덴버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강도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의 잠언 1장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드디어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왔죠. 어느 날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한 커플에게 권총 강도를 하기 위해 갔을 때 경찰들이 갑자기 주위를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항을 하며 달아났죠. 그 상황에서 제가 경찰의 총에 죽지 않았던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저는 곧 경찰서로 보내졌죠.
5: 거기서!
6: 고장마!
5: 들어!
1: 그날 밤 일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침상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어머니께 편지를 썼죠. 몇 개월 만에 처음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까지 편지를 쓰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감옥에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노상강도죄로 기소됐거든요. 가족에게 이런 수치를 안겨드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예전에 집을 떠났을 때의 그 아들이 아닙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좋겠습니다.
2: 기억하렴 아들아. 비록 네가 끔찍한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야, 그리고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
1: 어머니의 답장엔 어떤 비난이나 정죄가 없었습니다.

0: 클린트, 형제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해요.
1: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0: 형제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요.
1: 저도 예전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아주머니처럼요. 감옥은 아니지만 시카고의 거리 모퉁이에 서서 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1: 제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성경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공판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3개월 동안 저에게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집행유예를 받기만 바라고 있었죠. 마침내 그해 12월 판결이 났는데 저는 샌퀸틴 주립교도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포함해 1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이르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시카고의 거리 모퉁이에 서서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전했던 소년이 지금은 단지 하나의 죄수번호로 불리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절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배웠고 인생에 대한 긍정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절망을 끝내기 위해 자살을 수없이 저지를 뻔했지만 그 행동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샌퀸틴 교도소에서 제게 배정된 일은 섬유공장에서 직기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도착한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교도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2: 들어오세요. 아, 자리에 앉으세요. 형제가 여기에 무장강도 제목으로 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형제는 크리스천인가요?
1: 저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2: 형제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1: 제가 그렇게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도요?
2: 주님은 결코 형제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 저는 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요.
2: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제가 할 일은 오직 형제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1: 네,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만약 그분이 절 받아주신다면 전 그분의 것이에요.
2: 지금과 같은 때는 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커다란 교도소라 제가 또다시 형제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주님께 기도합시다.
1: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었던 그때는 아침 10시 30분이었고 전 하나님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죠. 저는 다시 낡은 섬유공장으로 돌아갔지만 전과 달리 마음속에는 찬양이 넘쳤고 인생에 대한 희망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3: 넌 정말 성경을

0: 안 읽네, 클린트. 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1: 그렇다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인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편지거든. 나 사실 예전에 교회에도 다니고 성경도 읽었었는데 내가 엇나가고 말았어. 하지만 말이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0: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법을 어긴 일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야?
1: 그것에 관한 정말 멋진 비유가 성경에 있어.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한 탕자에 관한 거야. 그는 자신이 받을 유산을 챙겨서 떠났는데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지. 그리고 결국 돈이 바닥나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자 돼지들과 함께 살았어.
0: 딱 내 모습이네.
1: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지. 성경에서는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0: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1: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시거든. 저는 기독 선교 사역에서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최소한의 복역 기간인 1년을 마쳤을 때 저는 교도소 이사회 앞에 나아갔고 총 10년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 중에 반은 가석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말씀을 외우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하고 난 뒤 큰 규모의 배관자재 공급 회사에 취직을 했죠.
2: 여보세요?
1: 저예요, 어머니.
2: 아유, 클린트,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구나. 언제 시간 나면 여기 한번 놀러 오렴. 네가 정말 보고 싶다.
1: 가능하면 빨리 갈게요.
2: 아, 그래. 일은 어떠니?
1: 아주 좋아요. 이젠 감독이에요, 저.
2: 아유, 잘 됐구나. 네 사역을 위한 시간은 있고?
1: 네, 어머니. 매주 지역 교도소와 병원 등을 다니며 간증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전 어디든 갈 거예요.
2: 난 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신실하게 살아갈 줄 진지하게 알고 있었어.
1: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거려.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를 거예요. 여기에도 시카고에 있는 것과 같은 구제 선교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도 가려고요.
2: 네가 자랑스럽구나, 클린트.
1: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돌려야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있잖아요.
2: 그래.
1: 저는 그 배관자재 공급회사에서 21년간 근무했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독실한 아내와 세 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죠. 1943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제게 무조건적인 특별 사면을 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저는 복음 전도자 및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구제 선교단체의 총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채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샌퀸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22년 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상강도죄로 1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게 됐었고 그때 저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그 계획은 시작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과 더불어 변화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그 약속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지금 곧 그분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은석, 이명숙, 유재상, 이현주, 이미향, 현경수, 김기흥,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는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클린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0: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의심이 적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챙겨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연구에 따르면 우리 태도가 우리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1969년에 500명의 어른들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위기 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살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답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1984년에 500명 중 1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와 같이 알려진 원인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사망했던 그룹에 속할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생존율의 차이는 놀랍도록 컸습니다. 의심이 적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더 많이 더 가깝게 관계를 갖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더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 인류가 본질상 죄인이며 이기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은 의심이 아니라 용서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수중감별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담그면 그 빛이 사라지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담그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데에도 구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을 견디는 힘입니다. 불신자는 고통과 시련이 오면 대부분 빛을 잃고 방황하지만 신자들은 그러한 시련 아래에서 더욱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련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참 신자이십니까?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아담과 하와의 생활은 모험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날마다 드넓은 동산을 돌아다니고 동산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고 그 열매들을 맛보는 것과 같은 멋진 일들이 넘쳤어요. 저녁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창조주의자 주인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동산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사탄은 즐겁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도 싫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두 사람도 싫었어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데서 실패한 마귀는 이 땅의 나라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어요. 그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하와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담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바로 뱀이었어요. 말하는 파충류란 하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원수가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기 위해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뱀은 교활한 눈으로 여자를 계속 쳐다보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적절한 순간이 오자 여자에게 비난하듯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그 남편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랐어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뜻을 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특별한 창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있는 숨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악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끔찍하고 엄청난 결과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죽지 않아. 하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녀를 만드신 분일까요? 아니면 한 창조물일까요?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이신 창조주께 복종하지 않고 원수에게 항복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은 거예요.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어떤 형사가 체포한 범인에게 왜 목격자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뻔뻔하게 사람들을 공격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범인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범죄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는 소위 유죄 지식, 그 유죄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유죄 지식과 비슷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 대리인으로 저희를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선행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성령의 능력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한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은사가 적혀 있어요. 그 은사의 목록을 한번 다시 보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게 좋겠죠? 성령님이 어떤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2001년 11월 1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첫 방송을 시작했던 뜻깊은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해외 동포를 비롯해서 국내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시작된 BBN 한국어 방송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향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찬양만을 전하기 원하는 저희 BBN은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 설교 제목이 Home Sweet Home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 아닌가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적도 있고 영화 제목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것은 존 하워드 페인이 1882년도에 썼던 노래의 제목입니다. 작곡은 영국의 헨리 비숍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죠. 우리 모두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리고 Home, Home, Sweet, Sweet Home이라고 하는 그 노래. 사실 이 노래는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모든 군인들이 애창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에게 가장 그리운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홈입니다. 특별히 에이브럼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존 하워드 페인이 북아프리카의 튜니스에 가서 사실 영산물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고 난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 뉴욕에 한 갑부가 그의 유해를 뉴욕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원했고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그날 상하원 의원들과 군악대가 나와서 그 유해를 맞이하는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연주된 곡이 무엇일까요? Home Sweet Home.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말미암아 아내나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동성애나 성적 문란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회 때 한동익 중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개그맨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이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그런 말을 했대요. 한 전사님 본인은 결혼의 가장 좋은 점으로 일평생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모님 자랑을 들어놓으셨는데요. 실제는 반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왼수로 사는 케이스도 흔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든 세미나리의 윤리학 교수이신 러셀 무월 교수는 현대 가정을 폭풍 속에 떠내려가는 집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The Storm Tossed Family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치 큰 폭우 속에서 기웃덩거리면서 떠내려가는 하우스처럼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 부서질지 모르는 위기의 가정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견고하고 건강한지요? 아니면은 Storm Tossed 폭풍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스윗 홈인지 아니면 비련이스로 가득 찬 전쟁터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행복해야지 우리 인생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에 신앙생활도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공격을 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공격과 사회적 내적 공격이 극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배틀그라운드가 아닌 스윗 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고린도전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편에 들려온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죠. 분당에 대한 문제, 법정 고소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인데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슈죠. Marriage and family issue. 사실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괜찮은 척 가장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씀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질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의 대표인을 바울에게 보내서 일곱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선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실 이것은 일종의 완곡한 표현, 유피미즘이라고 해서 직접 표현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결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s it best for people not to marry?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가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철학을 강조했죠.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다, 이런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지주의적 성향 때문에 육체를 죄악시하는 사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바울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선호한다고 보고 던진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과연 사도바울의 입장이 독신을 주장하고 혼인을 금하는 쪽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는 독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remain single,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은사로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준 케이스만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모든 자가 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에게 국한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바울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목사들도 신부님들처럼 독신으로 살겠더라면 그 말만은 세습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시겠지만 캐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장모님이 나오세요. 장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꼭 금혼을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바울마저도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법 디테일하게 소사상들을 다 적은 것을 보면 아마도 결혼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maybe 선헤드린의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결혼은 필수적 요건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혼자 살게 되었던 것 같고, maybe 아마 복음 전가는 일 때문에 부인이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Anyway, 사도 바울의 입장은 결코 혼인을 금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제정하신 가장 소중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만드신 제도가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면에 편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maybe 가정에 실패했거나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픔과 실패 속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의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비록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을 스윗 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6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10절과 11절은 이 결혼의 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6절까지는 결혼을 통해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스윗 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스윗 홈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결혼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주신 프린시플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즉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두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일부일처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남자 한 여자 원리 혹은 영어로 principle of monogamy 이 monogamy라고 하는 것은 일부일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반된 이 반대되는 개념이 polygamy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케이스 사실은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때만 하더라도 polygamy가 대세였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한 남자가 거느렸어요. 요즘도 몰몬교도들은 그렇게 허락하고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와이프들을 거느리고 사는 삶. 솔직히 말씀하면 참 이해가 안 가긴 하죠. 한 분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모시고 사시는지 말이죠. 어떻게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모실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과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남자 한 여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적 원리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러게 할지라.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또 남편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mutual relationship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 서로의 니드를 채워주는 관계가 돼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연합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부부는 나누어지면 안 될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돌 배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 때에 남자를 잠자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마도 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와우 맨, 여기서 나온 영어가 워먼이라고 한 영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나의 배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꼭 육체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컬리도 한 몸이지만 마음과 생각도 하나가 돼야 돼요. 만일 이 사이에 텀이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틈을 주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되 할 수만 있다면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부부관계 사이에 틈이 생기면 항상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와가 범죄할 때에 언제 범죄했나요? 뱀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가셨어요. 만일 아담과 같이 있었더라면은 maybe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러므로 나누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이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 따라서 이런 하시는 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만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physical separation, 육신적인 떨어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마음의 장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막혀 있어서 서로 따로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와 같은 삶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마음에 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태기 교수라고 한국의 상당 심리학 교수님이시죠. 그분에선 책을 봤던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사장님이 전무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마침 회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식중독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부검을 해보았더니 지독한 그 비브리오균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 병균이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균이 인체에 침투를 하면 2, 3일 후에 발병을 하는데 이 사장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병이 발병을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함께 회를 먹었던 전무님은 멀쩡했어요. 같이 회를 먹었는데 말이죠. 검사를 해보니까 전무님의 위액에서도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되었는데 참 특이할 일은 이 비브리오균이 다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강력한 면역의 힘이 있어서 균을 죽인 탓입니다. 자, 무엇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정태기 박사는 두 사람의 가정생활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은 4년째 부인과 별거하고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교회 생활도 소극적으로 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세는 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항상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마음속에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면 결국 면역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균의 침투에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전무님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밴으로 노인분들을 교회로 안내하십니다.

0: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늘 기쁘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부인과는 늘 손을 잡고 다니셨대요. 손잡고.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주책이다, 누구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있냐 그렇게 놀려도 항상 웃으면서 부인과 팔짱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부인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항상 부인과 의논하게 되고 부인이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무슨 문제를 당하든 당당할 수가 있었고 마음이 해피하니까 면역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독성 가진 균이 들어와도 면역지수가 높으면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기느냐 균이 기느냐 이 게임에서 균이 세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고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질병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아내와 항상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손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팔짱 끼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족과 영화 같은 결혼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스윗홈으로 만들려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가정의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항상 평탄하고 문제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위기를 잘 핸들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스윗홈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결혼한 자들은 사실 한 번 결혼한 자인지 두 번인지는 I don't know. 성경 자체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을 생각해 보자면은 폴리가미가 유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번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케이스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자, 너희들이 어떤 케이스에서 결혼을 했든지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한 번쯤 실패도 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다시 가정을 이룩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바르게 지켜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공격이 있고 계속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카비넌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몸 되기로 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컨트랙트, 계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부로 맺는 것이죠. 여러분이 컨트랙트에 사인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깨어지면 계약도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근거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영원한 validity, 영원한 그 유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복잡한 가운데 처해도 언약의 약속을 붙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covenant, 언약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대치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는 다 모자라고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accept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accept each other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에서 용납과 용서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오면 내가 구원해 주마,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구원해 주마, 만일 그렇게 제안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때는 He accepted us as we are.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나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나서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억셉트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그 어떠한 것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이런 면에서 용납하고 억셉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기록한 데는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실패해 보았던 사람이죠. 그것도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실패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믿었던 수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날 밤에 그 처참한 실패를 생각한다면 본인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 이와 같은 나를 과연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해 주실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 디비다 바닷가도 다시 내려가서 고기 잡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갔나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자기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셨던 그날 새벽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후일가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모자랍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We all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따지고 계산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용납하고 덮는 자세,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카비넌트 메리지라고 하는 제자론을 할 때에 그때 제가 늘 소개해드렸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데니스 구원시가 쓴 The Family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 보면 결혼 생활의 다섯 가지 단계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로맨틱 스테이지, 이 낭만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dream come true. 한국어로 말하면 자기 그랬죠 하는 그 시기.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로맨틱 스테이지가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가 bargaining 스테이지, 흥정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도 하고,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 흥정하는 단계, 이게 바로 두 번째 스테이지. 이게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coercive 스테이지라고 해서 위압적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가 오면은 서로 싸우는 단계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이 매삽이 됐다, 이 모든 건 당신 탓이야, 그리고 서로 공격하며 싸우는 이 스테이지가 오게 되면 가능하면 유리 제품이나 사기 제품은 치워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네 번째 단계가 되면 desperation 스테이지, 자포자기 단계. 마음대로 해, 난들 뭐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요? 이와 같이 거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단계, 이 자포자기의 단계. 근데 이와 같은 네 가지 스테이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단계가 acceptance 스테이지, 수용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그때는 로맨틱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의 연약성을 그대로 받아주고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다가서는 단계, 관계를 협박하기보다는 신실성을 약속하고 풍랑이 왔을 때는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직면해 나가는 단계.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단계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가정을 통한 축복과 행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많이 싸우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뭐 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싸운 후에 돌아오는 것은 밥 굶고 뭐 혼자 뒷방 차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그 생각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억셉트하는 단계. 이게 사실은 지혜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사실 부부관계는 서로 억셉트할 때부터 진짜 사랑이 삭트기 시작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윗 홈을 만들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결혼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프린시플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랑과 용납함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변화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12절 보시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6절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소위 불신자와 함께 사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그 아내를 내보내지 말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 불신자와 또 신자가 함께 사는 케이스, 이게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고 하면 원래 두 사람 다 불신자였어요. 둘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즉 남편이든 아니든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은 크리스천, 또 한 사람은 불신자, 이 둘이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보내지 말고 같이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니 불신자와 같이 사는 것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불신자를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일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같이 스테이하게 하라.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왜 바울이 먼저 믿었던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를 내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가 나타낼 복음의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결과 자녀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되어서 온 가정이 거룩하게 만들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16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바울은 가정을 통한 구원사역, 가정을 통한 복음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믿지 않은 남편을 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또 믿지 않은 아내를 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 그 기도를 스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통한 선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면 가정이 하나님을 세우는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러셀 무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의 가족 사이에서 모든 가정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깨어짐과 위기의 근본 뿌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시작했던 죄가 사실은 오늘날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 모든 깨어짐과 아픔의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근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스윗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부부 세미나나 상담가들의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죄의 근본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참된 차원의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고, 그 결과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를 알게 되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끼리만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는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가정에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거룩함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레건 주의 포틀랜드에 가게 되면 뉴 호프 커뮤니티 철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72년도에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던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모님이 이혼을 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는 순간 데일 갤로웨이의 모든 꿈도 함께 떠나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평신도가 아닌 목회자가 이혼을 했다면 그건 모든 게 다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갤로웨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이 들어서 좀 쉬려고 간 곳이 포틀랜드였어요. 근데 가보았더니 그 포틀랜드가 미국 내에서 가정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픔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데일 갤로웨이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돕다 보니까 조그마한 스몰 그룹이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니까, 스몰 그룹이 많아지니까 이게 결국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감사한 것은 매기 왓슨이라고 하는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님은 PK입니다. 목사님의 딸인데요. 데일 갤로웨이와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뉴 호프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그 교회는 1987년도에 그 교회 안에 이미 이 스몰 그룹이 485개나 만들어졌어요. 그 485개의 스몰 그룹은 다 필요를 따라 사람들의 아픔을 따라 만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스몰 그룹, 마약 중독자를 위한 스몰 그룹, 혹은 파지티브 싱글스, 혼자 살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스몰 그룹, 세퍼레이션 서바이벌,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블렌디드 패밀리, 다민족 가정, 디볼스 리커버리, 혹은 MOPS, M-O-P-S, Mothers of Preschoolers, 이와 같은 다양한 니드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일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일 갤로웨이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교회는 교회를 들어오는 엔트리가 한두 개밖에 없지만 자기 교회는 485개의 엔트리가 있다. 어떤 니들을 가진 사람이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의 이름을 그분은 TLC라고 불렀어요. Tender Loving Care Group. 그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Love and grace prevail.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Love and grace prevail.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사람들은 흔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엘링턴 공작은 66세 때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71살 때 시스틴 성당의 건축을 이뤄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74세 그의 최고의 저서를 썼습니다. 조지 번스는 80세 때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테는 81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버나드 러셀은 94살에 국제평화운동을 벌였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89에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오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진열 강사의 성교예배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제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주인이 빠진 예배가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심, 우주적인 하나님. 혹시 예배하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좀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주적인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예수님. 중요한 게 이제 이 스토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받았지만 옛날에는 성경 없을 때는 예, 개인적으로 구전으로 다 이야기가 갔었잖아요. 근데 성경책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스트럭처가 생기면서 어떤 형식들의 그 스토리가 담겨져 버린 듯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스토리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래서 예배 자체 안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렇게 살아있는지. 그리고 요즘 강조된 게, 예,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요즘 찬양인도사,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찬양인도사 뽑을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우스갯소리로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얘기들을 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캐스메닉 무브먼트 이후에 생겨난 그런 성령의 회복 운동도 이제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회복 운동이 있었죠. 초창기 부흥 운동 때문에 생겨난.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들은 이것은 절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예배가 드라마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우리가 흘러가면서 예, 히스토리컬리 예배를 전체를 다 보면은 요 네 개의 형식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명칭은 요대로 쓰진 않지만 뭐 주보든지 뭘 좀 보시게 되면 요 네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뭐 게더링 파트는 어떠세요? 주로 이제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여기 땡스기빙이 뭘까요? 주로 하는 게 헌금하고. 근데 옛날에는 요 땡스기빙 파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성찬식.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이제 오퍼링도 거기 들어가긴 하지만 그 성찬식을 혹시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성찬식만 들어보셨죠? 혹시 이렇게 막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성찬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이게 성찬식이 한 4개 정도로 나뉘어요. 이제 커뮤니언이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 럴서퍼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크리스트라는 그 용어도 써요. 그게 뭐냐면 감사인데, 좀 조이풀한 감사. 그리고 이제, break the bread and wine.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쓰긴 하는데 한국 교회는 커뮤니언만 생각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 예수님의 죽으심만 이제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내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디자인을 폐예배를 디자인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막 조이풀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함께 들어가요. 성찬식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죽으심을 묵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까지 이제 땡스기빙 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가 더군다나 워십 리더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데 워십의 플로어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데드 스팟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쉽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주일 예배만 생각해도 이제 이런 형식들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은 형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매님 집에 가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처음에 하는 게더링 파트를 하죠. 그리고 뭐 리빙룸에 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저녁 준비 전에 예, 이야기하면서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자체적으로도 이런 패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어떤 플로어에 있어서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막 순서 바이 순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게더링과 월드와 땡스기빙과 디스미살이 잘 플로어가 만들어진 예배. 근데 이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미너마이즈된 시기가 있었죠. 요즘 드리는 예배는 어떠세요?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여기 중에 컨템포러리 예배들이지 않나요? 거의 다? 그죠? 다 있어요? 그죠? 성찬 씨의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교회. 한 달에 한 번. 근데 성찬 씨가 한 달에 한 번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성찬식을 이제 절기마다 했었죠.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한 두 번 정도 1년에 정도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뀐 일이에요. 이제 예배의 그 개혁운동하면서 그게 좀 영향을 좀 받은. 그리고 프레젠트 워십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컨템포러리 워십에서는 뭐만 있었냐면 게더링하고 월드만. 그리고 조금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게더링 월 인비테이션 사람 초청해서 헌신하게 하고 예.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던 거죠. 이제 마지막은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쪽 사이드는 리터지컬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얘기인데 한국은 솔직히 이제 교단적으로는 나눠져 있죠. 뭐 천주교는 리터지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개신교는 이제 트레디션하고 컨템포리밖에 없죠, 지금. 블렌디드도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엔 예배가 너무 많아서 블렌디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막 그 브루클린 타바라클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블랙 가스펠은 조금 틀리게 캐걸라이즈 한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 철치 같은 경우는 그 콰이어 트레디션이 계속 살아 있어요. 예배 안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요. 근데 컨템포러리는 콰이어가 다 사라졌죠. 밴드로 다 움직였죠. 그리고 콰이어가 있는 블랙 가스펠 같은 경우는 프로세션을 해요. 성가대가 뒤에서부터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터지컬한 예배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하고 이제 이걸 들고 나와요. 이렇게 프로세션, 성가대가 같이. 이제 그런 것들 문화가 이 블랙 가스펠 초치에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이쪽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좀, 예, 특별한 트레디션을 좀 갖고 있는 교회죠. 블랙 가스펠 조치가. 요거는 좀, 예. 예. 그 짧게 히스토리를 좀 짚고 넘어가다 보면, 왜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요소를 여기서 가지고 왔는지, 보면 뭐 저희는 초대교회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이 요소들인데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된 그 시점이 언제죠? 교회 그 펜트코스타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당연히 이제 성령의 임재들은 강조가 됐겠죠. 그다음에 강조된 게 공동체. 그냥 같이 살았죠. 니꺼 내꺼 없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보면 기도와 말씀과 성찬 그리고 구제에 힘썼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단절된 시점이 이제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이 바뀌게 돼요. 이 당시에는 어디서 예배 들었을까요, 주로?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집, 그리고 성전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예. 70년도에 무너졌죠. 예. 집하고 회당,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때는 이제 성경은 매일 모였다는 얘기도 나오죠. 근데 이제 콘스탄틴 되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이제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커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뭔가 오거나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위에 서서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을 세우듯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일만 담당하는. 그리고 예배가 건물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이 공동체성보다는 이 예배의 그 프로페셔널의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예배로 이제 바뀌게 되고, 임페리얼리즘을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황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의식적인 리추얼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돼요. 뭔가 형식화되어야 되고, 뭔가 팬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중세교회가 계속 이어오죠. 극단적으로 간 게 뭐냐면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그 시점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에 풀 밀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요 정도 떡지고 그런 게 아니라 풀 밀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세교회 들면서 이게 이제 성찬식이 가장 중심으로 와요. 성찬식이 예배 안에 중심으로. 제가 아까 네 스트럭처 얘기했었죠. 워드랑 땡스기빙 했을 때 성찬식이 가장 중심에 오면서, 이 당시 1963년도에 카톨릭에서 바티칸 2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예배 개혁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혁도 있었긴 했지만 예배 개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조된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 더 이상 라틴어로 예배 안 해도 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성찬식도 어떻게 했냐면, 중세시대 때는 여기다 이렇게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사제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빵하고 잔하고 갖고 있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려, 이렇게 사제가 올리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보이면 안 되고 올라갔을 때만 볼 수 있었던 회중들이. 우리 회중들이 예배를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로 예배를 드렸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볼 수밖에 없는 용어, 이해도 안 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로 중세교회가 흘러갔었고, 이제 이것의 반향이 일어난 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찬식들보다는 이제 머리가 깨지는 이제 신비적인 요소들이 이제 조금 더 사라지는 거죠. 이제 머리로 깨우치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였죠? 루터가 성경 번역, 그죠?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 특별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배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거죠. 여기 픽처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 회당. 어떠세요? 우리 지금 교회 드리는 예배 모습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관광하러 온 사람들인데 어떠세요? 위치 자체가 마주보는 위치, 그죠?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있어요. 건물 안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벽이 있죠.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성찬식 도구들. 가려져 있는. 성물로 여기는. 그리고 자, 이건 어느 시대일까요? 자, 아까 여기가 뭐가 있었죠? 성찬 그식 얼터가 있었죠? 네, 여기가 뭐가 올라왔어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 말씀.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 건물이 바뀌게 된 거예요. 미국계 오래된 교회 가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죠? 사각형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단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리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빵과 잔을 올려서,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여기는 이제 말씀이 올라가서 그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기 이런 병원화들이 좀 생기게 된 거죠. 가보신 분 여기. 윌로크리. 윌로크리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미국에서 가장 큰 그 7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 교회에 영향을 준 그런 교회예요.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시커들 위한 구도자 예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도자 예배. 들어보셨구나. 주일 예배를 형식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연극을 해요. 도입부부터 찬양을 몇 개 하고 연극을 해요. 근데 연극 딱 지나가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갖고 연극에 대한 또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그냥 풀어요, 여기서. 근데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귀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형식, 이 건물이 어때요, 지금? 극장 형식으로. 극장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뒀느냐. 예, 어디에 포커스를 뒀느냐.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Doxology, 그 다음에 Edification, Evangelism. 이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 맞춘 교회일까요? 그죠, Evangelism.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에 따라서 교회 건물이나 이 신학적인 부분들이 다 달라지죠. 뭐 히스토리는 저희가 그 전까지는 다 다뤘지만, 이 1950년서부터 2000년까지 현재 교회에서 교회의 변화를 줬던 가장 큰 요소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눴을 때 이런 캐리거리 안에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1950년대에서부터 75년대까지 제가 트레디셔널로 보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최고였어요. 목사님, 그죠? 예, 굉장히 어토리티브한 그런 위치에서 성도들을 좀 교육시켰죠. 근데 75년도가 뭐냐면, 이 윌로코리 철치들이 생기면서부터 메가 철치들이 생기게 생겼어요. 이제 캐리스메릭도 그렇고 프레젠 월십 무브먼트들이 생기면서, 이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목사님들이 어때요? 자, 부목사님 다 20명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또 좀 CEO 모델처럼 교회가 많이 좀 바뀌었죠. 이제 미셔널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터치를 하겠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소규모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배는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말했듯이 아까 일렬로 앉는,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딱 일렬로 앉아서 클래스처럼 듣고, 이제 프로그래머에게는 아까 시커들 예배 드렸던 것처럼 뭔가 보는, 예, 띄어러처럼. 미셔널 같은 경우는 미셔널 철치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양쪽 사이드로 예배를 드리는, 예, 어떤 릴레이셔널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었죠. 그 이머징 워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안 들어봤어요? 형제님? 이머징. 예. 정확히 몰라요. 예. 예. 한국교회도 한 최근 몇 년간은 관심이 있었다가 좀 관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좀 신학적인 면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한국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이물증을 담아내기는 조금 좀 힘

0: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드리게 됐느냐, 거기에 좀 인트레스트를 좀 주고 싶어서 한 짧으니까 조금만 좀 볼게요. 예, 그것만 보자. 어떠세요? 보시게 뭐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1: 예, 저 교회를 갔었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전교에서 교회를 찾다 갔는데 예. 조금 믿음을 처음 시작한 친구가 가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중심, 말씀이 있긴 있었지만 그 말씀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기분을 되게 많이 맞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아는 저로서 듣기에는 하나하나 조금 하나씩 얘기한 걸 이렇게 듣고서는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 같은
0: 거기가 워낙에 이머징 처치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였어요? 아니면은 뭐예요?
1: Non-denominational.
0: 저희 교회는 non-denominational이긴 한데.
1: 근데 theater에서 했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컨셉이 조금 그런 거 좀
0: 이런 식이거든. 이게 스테이션이 있고.
1: 네.
0: 이렇게 스테이션도 있었어요.
1: 사람이 그좀더 많았어요.
0: 아, 오케이. 어떠세요? 보시기에 예배 같으세요? 예배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배가 아니에요?
2: 이제 저희 이제 많은 형식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형식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0: 네.
2: 그래서 조금 받아들이기 조금 그냥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라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하면 조금 성경 공부식이 아닌가 싶은데 예배보다는 좀 이렇게 디스커션을 주로 많이 하니까 훨씬 예배보다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런 좀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런 쪽이라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0: 다른 분은 어떠세요? 보시기에 뭐 생각 안 들어요?
3: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캐나다에는 저런 게 별로 없어요.
0: 아.
3: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잘하고 있어요. 무시를 출체해가지고 약간 저렇게 집에서 모이고 그런 모임이 잘하고 있는데 대신에 they still have like regular worship.
0: Regular worship.
3: Plus
0: missional.
3: 약간 저런 스타일의 그런 게 조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셔널 출체 강조하고 약간 따라서 저런 스타일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데가
0: 미셔널은 이제 좀 이따도 이제 요 끝나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조금 그게 좀 브로드해요. 네. 미셔널 처치는. 근데 지금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예배 형식들 자체가 조금 유니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비디오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들이게 되었는가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설교를 하지 않고 디스커션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월십 세팅 자체도 클래스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예 마운드하게 해서 우리가 탑다운 티칭이 아니라 서로 디스커션할 수 있는 그런 티칭으로 갔다라는 거죠.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BBN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에베레스트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그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항상 백두산 그러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 제일 높은 산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